5월 16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저는요 길을 잘 못 찾아요. 길 잘 찾아가시는 분들 정말 부럽더라고요. 방향 감각도 좀 좋으신 분들 많으시고요. 전 그래서 어딘가를 간다, 약속이 있다 할 때는 휴대폰 지도 어플을 꼭 이용해요. 이 지도 어플이 틀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해서 나오는 대로 완전히 믿고 걸음을 맡깁니다. 그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친구를 만날 수 있겠지,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확신이 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믿음인 것 같더라고요. 틀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말씀만 듣고 떠나요. 심지어 이 휴대폰 지도 어플은 길이 보이기라도 하죠. 보여주시지도 않은 그 길을 떠나 나섭니다. 근데 멀리 보면, 전체를 보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이고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으로 맡긴 걸음이 오늘 우리를, 지금의 우리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요, 믿음으로 안 보이지만 잘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힘차게 같이 가보실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찬양, 여러분 보내주신 것들 선정해서 함께 나누고, 또 선정된 분들은 저녁에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책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4122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초등학교 시절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아버지가 늘 부르시던 찬송가를 듣고 싶어요. 사철에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에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 찬양 가정의 달에 참 듣고 싶은 찬양이에요. 5월에 늘 이 5월

올해는 이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신청을 해주시는데 역시나 신청이 됐네요.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이어서 5524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손주 둘이요. 아기 때부터 불러주었던 찬양이에요.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 유치원생이 됐습니다. 7살 유치원생이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암송도 잘합니다. 라고 자랑까지 보내주셨네요. 암송하는 이 모습 너무 보고 싶은데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울까요? 우리 5524님의 손주 둘 모두 앞으로 이제 자라날, 나아갈 일들이 시간이 더 많이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잘 커가면서 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 주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또 빛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밝게 잘 보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면요. 또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모든 방송 가족분들, 삶에도 빛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멀리는 안 보여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빛이 우리 곁에 늘 항상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신청해 주신 4122님, 5524님께는 기도문책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나눠주신 찬양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오늘도 말씀 한 구절로 행복 가득 채워 가셔야죠. 오늘 행복한 말씀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미있게 퀴즈도 참여해보고 선정되면 선물까지 받는 행복한 말씀 퀴즈입니다. 선정되신 분들은요, 저희가 늘 엔딩에 전해드리는 기도문, 그 기도문이 담겨있는 365 기도문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문제를 준비했어요. 도전해볼만 하시죠? 한번 도전해보시겠어요? 오늘도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입니다. 빈칸이 총 두 번 들어가는데 이 두 번 들어가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반복되는 곳에 들어가는 이 단어는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준비된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9절 전해드릴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뿅뿅에서 나며 뿅뿅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문제 나갔고요. 이 뿅뿅 두 글자입니다. 감각기관이에요. 신체의 감각기관인데 1번 봄, 시각, 눈으로 본다는 거죠. 2번 들음, 청각, 귀로 듣는다는 거죠.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난다는 건지요. 3번은 맡음, 후각, 그러니까 냄새로 믿음이 난다. 4번은 알음, 지식입니다. 지식. 알므로 믿음이 나는지, 과연 정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말씀 퀴즈 구절은 로마서 10장 17절이고요. 뿅뿅에 들어가는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뿅뿅에서 나며 뿅뿅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나오는 곳, 1번 봄, 눈으로 본다는 거죠. 2번 들음, 귀로 듣는다는 겁니다. 3번 맡음, 코로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4번은 아름, 지식으로, 머리로 안다는 겁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누르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답이 도착이 돼요. 네, 그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극동방송 어플로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어플로 하실 때는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어요. 두 개, 세 개 보내주셔도 무료니까요. 많이 한번 시도해보시고 도전해보세요. 오늘도 당첨되신 분은 365 기도문 책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찬양이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듣고 맞춰보세요. 두 곡의 찬양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좋은 이웃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어서 국립합창단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송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한 말씀 퀴즈, 오늘 객관식이었는데 어떠셨어요? 그래도 1번에서 4번 중에서 찍으면 되니까 좀 쉬우셨을까요? 정답 그럼 발표해 볼까요? 정답은 2번 들음, 귀로 들음이었습니다. 이 단어 넣어서 말씀 구절 다시 전해드릴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극동방송이 전하는 말씀과 찬양, 기도를요, 오늘도 분명 누군가는 듣겠죠. 지금 듣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 한 명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저희는 오늘도 방송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정말로 필요한 오늘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극동방송 많이 알려주시고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파수도 알려주시고 어플도 옆에서 같이 다운로드 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선물도 받으시고요.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 그분은 틀림없이 날 지키신다는 사실, 여러분 계속해서 찬양으로 들어보실래요?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지 감사할 뿐입니다. 나처럼 작은 자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먼저 오셔서 나를 깨우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주님을 찾고 내가 먼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나보다 앞서지만 마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십시오.

하소서. 나를 너무도 보고 싶어 하시는, 나의 마음을 너무도 원하시는,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귀히 여기게 하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충만히 느끼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달려가듯 주님께 달려가게 하소서. 진심이 아닌 기도나 찬양은 거절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진심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이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을 그리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정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막 사랑한다고 고백해도요, 언제나 하나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사랑은요, 얼마나 오래됐냐면 태초부터 시작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우리 늦은 고백이라도 좀 전해볼까요? 늦었다고 해서 진심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저를 사랑하셨듯이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도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나는 기적과 같은 이 극동방송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 드릴 때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좀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시다. 우리 고백 드릴 때 자매들이 먼저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의 숨결의 현장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의 생명은 위급한지 안한지 그리고 살아있는지 세상을 떠났는지를 숨이라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숨이 거두어졌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육체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있는 이 숨은 육체의 숨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숨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육체의 숨이 아니라 영혼의 숨 말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었지만 그 사람이 생명이 되는 데는 생기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흙으로 만들어져서 육체적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돼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미움, 나름대로 찾아온 트라우마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나로 하여금 이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줄을 모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이들은 전부 다 집에 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문을 꽁꽁 닫고 있었던 것은 그저 집에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이 닫히고 믿음의 문이 닫히고 사명의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삶 속에는 그 어떤 것을 불어넣어도 이들에게는 변화는 기대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숨결로 죽은

존재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말씀의 숨결을 통하여서 혹여 여러분에게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여러분의 영적인 트라우마나 아니면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때는 안 그랬는데 라며 현재 여러분의 영적인 게으름이 있다면은 오늘 여러분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의 숨결 안에 흠뻑 젖어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의 그 말씀의 숨결에 의해서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의 숨결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숨결은 죽은 존재를 살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죽은 영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친 존재를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뭘 하려고 해도 그렇게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도 못되고 방법도 모르고 알아도 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이들이 모여서 꽁꽁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못 되지요. 이것이 바로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과 저나 뭐 말할 것도 없죠.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므로 주님을 영접할 만한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진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그럴 만한 조건과 환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라.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과 은혜가 있거나 또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을 친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곧 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일 뿐이지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우리는 생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숨결이 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숨결을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제의 여러분이 아니라 오늘 변화된 오늘의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된 자는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변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답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 은혜를 은혜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러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죠. 생명은 숨을 쉬어야지 하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쉬는 것입니다. 먹어야지 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면 자연스럽게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생명을 가진 자는 스스로 자율에 의해서 행동을 옮깁니다. 바람이 부니까 눈을 감아야지, 먼지가 들어오니까 눈을 감아야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우리의 육체는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을 위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보내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는요, 움직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은요, 그들 가운데 계시더라. 그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가운데라는 의미가 뭘 갖고 있습니까? 그럼요, 보편성이죠. 모두가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눔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숨결에 의하여 생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절대성으로 본다면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그들은 스스로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어떤 지식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숨결의 존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며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숨결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결코 수동적이거나 피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숨결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신앙의 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의 삶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문제의 문이 열리고 걱정 근심의 문이 열리는 바로 증거가 되는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숨결은 죽은 존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마른 뼈처럼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죠.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삶의 가치관도 변해버렸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아니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거나 또는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주인 없는 조각배처럼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고 파도 치는 대로

휩쓸려가는 인생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마른 뼈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숨결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생기가 들어올 순간 생명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뼈들이 그냥 살아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되는데 그들이 모여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들의 역할을 알게 됩니다.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들의 가치가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어떤 거에 마음을 줘야 할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자기 해야 할 일을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의 숨결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걱정, 근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로 인하여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 엘리야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인물이 850명의 이방 사제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믿고 섬겼던 이방 사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다가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사벨 여왕, 그 왕비가 너도 내일 이맘때 죽으리라 라고 선전포고를 하자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조금 전까지 하늘에 불을 내렸지만 오늘 그 이세벨의 공갈 앞에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이 공간이 결국 그를 영적인 우울증에 들게 하고 공포감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공황증에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가서 로덴나무 숲을 속에서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세벨이 나를 잡으러 오기 전에 시간이 능력하니까 나 지금 내 생명을 거두가시옵소서. 어찌 이방 여인에게 내 생명을 맡기리까? 하나님이 직접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시옵소서.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에이, 이래나 저나 천국만 가면 되지 뭘. 꼭 내가 해야 돼. 내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는 하겠지. 뭐 꾸지. 나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로렛나무 밑에 숨어있는 이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몽둥이 두고 쫓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근심하느냐? 왜 너는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시편 42편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엘리야야, 850명 앞에서도 네가 흔들리지 않고 내게 소망을 두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불을 내려서 그들이 거짓됨을 내가 밝혀줬고

떠났던 백성들이 너에게 돌아와서 너 말 한마디에 그들이 이방 선지자들을 850명을 죽이고 다 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찬양하라. 나는 영원히 너희 편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점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장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바위를 쪼개는 무슨 소리로 오지 않았습니다. 번개 소리도 오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 후에 세미한 음성에, 불 중에도 아니고 바람 소리 중에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지진 후에, 불 후에. 이 말은요, 엘리야의 기대감이 저 속에 숨어있다는 것이죠. 지진 후에 하나님이 짱 하고 나타나실까? 불이 확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실까? 라는 기대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세미하게, 얘야, 엘리야야, 나눔의 교회 성도들아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세미한 음성 속에 여러분의 만문을 내려놓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문을 활짝 열으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힘을 더 얻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모든 불가능하다고 하는 환경과 조건도 초월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면은 나사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갔을 때 나사로가 죽었다고 동네가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벌써요, 무덤에서요,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썩었습니다. 돌아올리는 만무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만은요,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조건과 환경, 그 어떤 것도 초월하십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숨결에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0: 앉아있는 그 자리, 오늘도 예배하는 이 순간 여러분의 말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의 숨결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현장이 바로 이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숨결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호흡을 하죠. 숨소리를 갖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닫힌 문을 열고 다시 움직이십시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려움 속에서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러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숨결 속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난 여러분과 저는 다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어느 곳이나 누굴 만나든지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바로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가는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즉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외쳐야 합니다. 뭘요? 예수 믿으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이 옛 이름에서 바뀌어버렸습니다. 뭐로요?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 새로운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대사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속에 두려움이 되고 염려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닫혀있던 내 마음이 있다면 오늘은 이제 풀어놓으십시오. 풀어놓으십시오. 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신 말씀의 숨결을 통하여서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그 호흡이 여러분 자리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며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삶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삶이 편하면은 보는 사람도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화가 잔뜩 나서 집에서 요리할 때 그럭 소리 이러면은요, 밥 먹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코를 흥얼흥얼 거리면서 이걸 해보십시오. 아이고, 이 양 하는 거 박자 맞춰가면서 하지 신이 나는 모양이네.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달라져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할 때 그냥 저절로 은혜가 되고 꼭 내가 지휘하는 기분이에요. 인상을 바짝 서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보면 나하고 눈 좀 마주쳐야 되는데 지휘자도 안 보면서도 그냥, 아니, 지휘자는 왜 그 세워놓으신 거예요? 지휘자 손끝 보고 찬양해야지. 그런 사람 분명히 연습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박자라도 맞추려고 애를 쓰고 올라가는 자리에 음이 그냥 숨이 차면 대충 죽여가지고 옆 사람 득 보려고 그러고,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있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그럽니다.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받으십시다. 충만합시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나눔의 교회 김사

강윤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나눔의 교회 042-849-9182번으로 연락하시거나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는 뼈로 만든 필이라고 합니다. 수천 년 묵은 뼈필이는 음악과 리듬, 춤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음악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교회 예배에는 음악이 빠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국에서도 천사들이 하나님을 위해 노래를 만듭니다. 노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줍니다. 물론 부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죠. 늘 음악을 가까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의 모든 노래와 음악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Full River Ministry의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클래식 콰이어가 부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시편 68편 26절 말씀. 찬양하면 생각나는 것을 나열해보자. 찬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회 예배 중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 시편을 크게 읽는 것, 때로는 찬양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세상과는 상관없는 교회 세계에 어떤 것처럼 느껴진다. 한창 수업 중에도 찬양할 수 있을까? 아침밥을 먹으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걸까? 찬양은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버스에서 갑자기 일어나 큰 소리로 찬양을 불러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찬양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머릿속으로 하나님 오늘 아침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찬양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산을 지으신 주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찬양은 사시사철 매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좋은지를 생각해서 생각이나 말, 글로 그분께 표현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쉽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시편 68편 26절 말씀.

해외 옷이 베스트 컬렉션 25 앨범 중에 수록된 Shout to the Lord, 내 구주 예수님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 국립합창단의 찬송하는 소리 있어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피아노 연주 찬송입니다. 오화평님의 My Tribute, 나의 찬미. 그리고 유빌라테 프레이즈 싱어즈의 찬송 이어집니다. 예배의 선포.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모든 순간에도 잊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네, 우리의 생각과 말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주님의 놀라우심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잘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어떤 모습이든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퀴즈.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5월의 기도 정연복. 바람에 춤추는 초록 잎들의 생기발랄함, 나의 정신, 나의 삶 속에도 깃들게 하소서. 가슴을 짓누르는 나쁜 생각들은 떨쳐버리고 초록빛 닮은 희망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풍경이 사방을 두르고 있는 5월에 나도 안팎으로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달 5월의 시는 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좋은 풍경이 사방을 두르고 있는 이 5월에 우리도 안팎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가 진정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준비한 찬양입니다. A Beautiful Life 미렌 글로리아 게더의 찬양으로 이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윤영주 씨가 노래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퀴즈는 골로새서 1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이 말씀 골로새서 1장에 있는데 몇 줄에 있는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지요. 정답은 16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함께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62님, 참 부모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세실 정도로 보호하고 계시는데도 믿지 못하는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죄의 값을 치러주셨고, 이런 은혜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시니 당연히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네, 물론입니다. 2449님, 손목이 아파 힘들지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7608님, 좋은 목소리와 찬양으로 주말 오후를 평안한 쉼을 갖게 하시니 극동방송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5480님, 선물 받은 손,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8939님, 딸아이의 우울증, ADHD 충동 문제로 힘들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딸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 영광받기 위해 지음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8174님, 지금 주님을 공부하고 있는 초심자랍니다. 정답이 16절이 아닐지요. 네, 16절이 맞습니다. 또 7597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늘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8055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6769님, 실록의 계절, 초록의 계절을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8267님, 토요일 주말이라 교회 권사회 전도하고 왔답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에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역을 대표하는 고등학생들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특히 그중에 한 학생에게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한 학생은 케네디 대통령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때의 경험으로 언젠가 케네디 같은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꿈을 갖게 된 그 학생은 그날부터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명문대에 진학을 한 뒤 교수가 됐고 교수가 된 뒤에 주지사가 됐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한 단계씩 계속해서 밟아나간 학생은 마침내 미국의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 됐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됐고 평생 동안 그 꿈을 위해 노력할 동기를 부여받았다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종종 고백했었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는 일에는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성공을 위한 롤모델도 중요하고 또 성품을 위한 롤모델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신앙을 위한 롤모델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평생을 닮고 따라가야 할 신앙의 롤모델을 정하고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뒤따라가며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고 성경이나 신앙의 위인들 중에 롤모델을 정해서 우리도 그의 삶을 따라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았어요.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뽑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있습니다. 몇 줄에 있는 말씀이지요? 네,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뽑은 말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극동방송 찬양가대 기쁨가대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네,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에너지 밸런스제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웨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비타민의 명가 경남제약에서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몬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 드립니다. 5667님, 오늘도 평안하고 즐거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도 행복하신 주말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님, 6월은 나라의 일꾼들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꾼들이 당선되도록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극동방송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4648님, 은혜스러운 말씀, 은혜스러운 방송에 늘 감동합니다. 감사합니다. 0193님, 우리는 피조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영원히 돌려야 됩니다. 아멘. 4179님, 만세전에 나를 택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805님, 늘 극동방송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9729님, 5월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적어주셨고요. 6711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저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 8445님, 아기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이렇게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사연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26님, 우리 삶의 뿌리가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언제나 감사로 다가옵니다. 늘 주 안에서 충만한 삶을 보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인도하소서.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저희의 선한 목자이신 주 하나님, 부족함 없는 은혜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저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산업이시며 제가 마실 잔의 분깃이시오니 제 영혼이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쉼을 누립니다.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안위하시며 저를 해치려는 사람들 눈앞에서 보란듯이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저를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주시고 명예롭게 해주시며 제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저를 따를 것을 믿사오니 제가 영원토록 주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안위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시편 23편을 묵상했는데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나를 감싸주실 것을 믿고 영원토록 주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의 새로운 복음의 통로 극동방송 청주본부가 개국 후 처음으로 여러분을 특별한 만남에 초대합니다. 북한의 엘리트였지만 오직 라디오 주파수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청주 극동포럼은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사단법인 북한의

국방연구회 대표이자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인 김형수 대표를 강사로 진행됩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로 함께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될 겁니다. 2026년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나라 북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교계의 흐름과 시대의 이슈를 함께 나누는 교계 전망대 이하영입니다. 교회는 꼭 십자가가 세워진 특정 건물 안에만 있어야 할까요? 누군가는 예배당 안에서 사람들을 기다리지만 또 누군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향한 고민이 깊어지는 이 시대, 아이들을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삶 가까이에 전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한 목회자분이 있습니다. 서울 목동 학원에서 또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 공간을 새벽에는 예배당으로 또 주말에는 교회로 사용하며 선교적 공간을 만들어가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김원 목사님과 함께 교회와 세상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다음 세대 사역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시티 미션 교회, 목동 시티 처치죠. 이 교회와 또 목동 유니스 학원 같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시티 미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원 목사라고 합니다.
0: 네.
1: 시티 미션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성도를 키우고 공동체를 보내는 그런 도시선교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크 3300이라는 그 큰 비전을 품고 민족과 그리고 열방의 도시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이 비전을 통해서 그 올해 목동 지역에 목동 시티처치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시작을 목동에 있는 유니스 학원이라는 곳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0: 네.
1: 그 유니스 학원은 시티미션 교회 성도분 중에 그 청소년에 대한 그런 선교의 비전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셔서 그 학원을 운영하시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학원은 예중 그리고 예고 입시를 앞둔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 학원입니다.
0: 네. 그래요. 먼저 선생님이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1: 네네.
0: 그 학원을 같이 목사님과 또 이런 선교적인 공간으로 좀 바꿔가고 싶다.
1: 네네, 맞습니다.
0: 이렇게 또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교회이자 학원이다. 또 학원에서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그 개념 자체가 좀 신선하게 다가오는데요. 거기서 새벽에는 또 새벽 예배를 드리신다고
1: 네네.
0: 들었고 평일에는 학원 또 기도 모임 같은 거 낮에도 이루어지고
1: 네.
0: 주말에는 또 교회로 사용된다고 들었는데
1: 네네.
0: 그 공간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나요?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1: 네. 그 처음에는 학원에 다니는 그 청소년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 모임이 처음에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조금 더 하나님께 더 큰 비전을 받게 되었고 이게 새로운 공간으로 또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공간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선교적인 공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학원 선생님, 그 원장님의 그 뜻이 있어서
0: 네.
1: 같이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새로운 학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새벽마다 강의실에서 새벽 제단이 세워지고요.
0: 네.
1: 그리고 평일에는 동일하게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지만 특별히 심리상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원 안에서. 그래서 센터에는 전문 상담 선생님이 학원 아이들과 그리고 학원 밖에 있는 친구들 심리적인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0: 상담을 해주시고
1: 네.
0: 그거를 거점으로 해서 복음이 이렇게 또 연결될 수 있도록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는 역할을 네. 하게 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그 만나게 될 학생들과 가정과 그리고 지역의 학원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주일 저녁 6시에 그 학원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 주일 저녁 6시에
0: 네네.
1: 주일 예배를 드리는군요.
0: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원이 한 5시 반에 이렇게 다 마쳐요. 주말에도 학원에 가는 게
1: 네.
0: 현실이기 때문에
1: 어허.
0: 그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녁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래서 그러면은 학원에 온 아이들이 주말에
0: 네네,
1: 주일날
0: 맞습니다.
1: 학원에 왔다가 6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0: 네네.
1: 그렇군요. 네, 보통 이제 교회와 비즈니스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0: 네.
1: 목사님께서는 오히려 이거를 선교의 접점으로 연결을 해서 둘 다를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0: 네네.
1: 어떤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0: 보통 생각하시는 그 비즈니스 선교는 선교사님들께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를 일으키는 사역을 말한다면 조금 저는 조금 다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 학원과 심리상담센터라는 그 비즈니스를 선교의 접점으로 사용은 하고 있는 게 맞지만 저는 비즈니스 전문가가 아니고
1: 네.
0: 그리고 또 학원과 심리상담센터를 그 영역에서는 전문 선생님들, 전문가에게 일임을 하고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네.
0: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주신 그 비전이 그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라는 그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 보이지 않는 교회.
0: 네네. 그리고 시티미션 교회 또한 일상적 도시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도시마다 선교사를 세우는 것이 조금 다른 방향이고 또 저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일터 그리고 그 영혼들 그 지역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 그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0: 보이지 않는 교회는 사실은 뭐 건물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직장이나 학교나 학원이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1: 네. 있는 곳마다 또 예배가 이루어지고
0: 네.
1: 그런 곳이 또 교회가 될 수 있다.
0: 네. 맞습니다.
1: 그래요. 특히 이제 교인분들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0: 네네.
1: 또 이 안에서 성도님들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0: 네. 저희 학원 원장님이신 그 박미아 선생님이 그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이 커서 특별히 청소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네. 오래 쌓으신 분이세요.
1: 예, 예.
0: 제가 어떤 역할을 드렸다라기보다는
1: 음흠.
0: 원장님이 먼저 도시 선교사로서 정말 살고 계셨고 지금 학원과 교회가 함께하는 선교 모델이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이 박미화 선생님은 집사님이신가요?
0: 네네네.
1: 그냥 집사님이신데
0: 네.
1: 이렇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0: 네, 맞습니다.
1: 또 본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이제 기노 모임, 예배, 결국엔 이제 교회까지 이어지는
0: 그렇죠. 네.
1: 그 사역을 꿈꿔오셨고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네.
1: 사실 이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에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집사님의 그 열정 그리고 목사님의 열정 고민과 네. 뜻도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마음 때문에 또 이렇게 하게 되셨나요?
0: 네, 저는 그 어렸을 때 너무 어둡고 그런 힘든 청소년기를 지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친구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청소년과 다음 세대와 그리고 그 가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저희 가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 네.
0: 지금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 학원 원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교회 밖의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을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1: 네.
0: 생각보다 이 친구들이 학교 성적이나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으로 저처럼 제가 어렸을 때처럼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0: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연구하게 하셨고, 그것을 저희 자연스럽게 저희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또 목사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 네. 지금 이런 사역이 더 확장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 네. 사실 근데 교회가 학원을 같이 한다. 네. 학원에서 그리고 또 주일날 뭐 6시에 저녁 6시 예배를 드린다. 네네. 이게 약간 기존의 개념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목회자로서 좀 낯선 부분들도 있으신 그런 네네.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네. 뭐 주변의 우려나 현실적 어려움들도 많았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나 혹은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순간들이 있나요?
0: 네. 맞아요. 너무 많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움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그 어려움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도 되게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게 낯설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 학원의 운영이나 우리 아이들 만나는 그런 모든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동 사역에 저희가 좀 집중하기 위해서 저희 가정도 먼저 거처를 옮겼거든요. 목동 네, 쪽으로.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그 재정들을 저희가 기도하는 만큼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되었고 저희의 기도를 달아보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이 컸어요. 그러면서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 이 사역을 위해서 어떤 다른 것들을 먼저 쌓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정말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큰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1: 네. 지금 이렇게 이런 선교 모델로 사역을 해오신 지가 어느 정도 되었나요?
0: 저는 사실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드는 것을 했었어요. 네. 한 네. 6년 정도 지금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드는 걸 해서 학교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마다 기도 모임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학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했던 거는 지금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 아, 1년 정도 네네네. 되셨는데 또 그 안에 집이 이사도 가고
0: 네, 맞습니다.
1: 또 목동 그 땅을 품고 또 기도하게 되는
0: 네, 저희는
1: 지경이
0: 거의
1: 넓어지네요.
0: 예, 네. 선교지 왔다고 생각하면서
1: 목동으로 선교를 네네. 떠나신 네네. 김원 목사님이십니다. 네, 오늘은 좀 새로운 선교 모델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시티 미션 교회 목동 시티 처치의 김원 목사님과 함께 또 아이들을 찾아 직접 학원이 교회가 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교계 전망대 오늘은 시티미션 교회 목동 시티처치의 김원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 아이들이 살아가는 현장 속으로 또 직접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계신 이야기 또 구체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목사님께서는 또 학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많은 청소년들을 또 가까이에서 만나고 계실 텐데 뭐 믿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요즘 청소년 아이들의 모습 어떤 게 가장 많이 느껴지세요?
1: 요즘 친구들은 사실 가장 많이 보여지는 특징은 그 견디는 힘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세상의 빠른 그런 속도 안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자신을 기다려주는 힘도 없고
0: 자기가 그, 자기 자신을 네네, 기다려주지 못하고
1: 자신을 기다려주는 네. 힘도 많이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성적이 빨리 오르지도 않는 것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바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가정의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 모든 것을 견딜 힘이 없어서
0: 네.
1: 쉽게 포기해버리고 낙심에 빠지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1: 근데 정말 교회 밖에 아이들을 만나면서 또한 느끼는 것은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여전히 누군가의 그 사랑에 목말라 있다라는 것을 예, 많이 느끼게 됩니다.
0: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또 힘들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학원에 와서 이렇게 기도 모임도 이루어지고 또 상담도 받을 수 있고
1: 네.
0: 이러다 보니까 학교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쉽게 꺼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또 학원 상담실이나 또 학원에 있는 목사님이라는 이 선생님이랑은
1: 네.
0: 좀 더 편하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 네.
0: 아이들이 실제로 마음의 문을 잘 여나요?
1: 네. 생각보다 너무 마음의 문을 잘 열고 이야기를 해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이 학원 이렇게 교회가 되어지는 이 학원 전 모델로 학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때마다 우리 학원 원장님께서 한 명씩 이렇게 저한테 붙여주셔서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셨어요.
0: 네네.
1: 근데 이제 소위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신방이죠.
0: 네.
1: 신방을 하면서 1대1로 아이들을 만나서 밥을 사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꺼내 놓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정말 지금 저도 이제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맡고 있지만
0: 네.
1: 지금 청소년 아이들한테 밥 먹자 그러면 싫어하거든요.
0: 교회에서는.
1: 네네네.
0: 목사님이 보자면 싫고.
1: 네네. 근데 여기 밖에, 교회 밖에 친구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맛있는 밥 사주는 어떤 어른을 만난다라는 느낌으로 함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0: 네.
1: 그리고 저도 두 딸을 키우는데,
0: 네네.
1: 이제 뭐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생이지만, 저도 이제 걔네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갈 거를 생각하면서 고민이 있는데
0: 네.
1: 저도 그 아이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0: 이제 사춘기 오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 애들이 다 막 이렇게 얘기해줘요. 자기도 이랬는데 사실은 마음은 이랬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저의 앞으로의 고민들을 털어놓았을 때 아이들이 또 상담을 해주고 네, 그 아이들도 그렇게 상담을 저에게 받으니까 그렇게 함께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줘도 거부감이 없이 그래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네.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1: 그래요. 상담도 이렇게 그냥 소통의 느낌으로 네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기도도 해주고 네. 그 속에 또 복음도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또 어떤 열매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열매는 분명히 있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 모임을 시작해가지고 그 학원 아이들과 저희 시티 미션 교회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캠프를 갔어요.
1: 예, 진짜요?
0: 지난 겨울에 네. 1박 2일 여행 스케치 인 속초라고 해서 속초라는 지역에서 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1박 2일 시간을 보냈는데요. 교회 아이들과 교회 밖에 친구들이 만나니까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힘들어 했는데 놀랍게도 이 아이들이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초에서 뭐 현장 학습도 하고 그리고 저희 선생님 중에 진로 상담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셔서 진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복음도 전하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네. 아이들이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음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정말 큰 수확은 그 교회 친구들과 이 친구들이 함께 서로가 친구가 되어줬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친구들을 교회에 꼭 초청하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요. 시티미션 교회에 와서 네네.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아이들이 밖에서 만나서 다 같이 모여서 볼링도 치고 음흠. 식사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마 이제 목동 시티처치에서 음흠.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서 청소년 아이들로 함께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네. 예, 신앙의 여정을 같이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우리 특별히 학원에서 네. 이렇게 기도 모임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시간을 빼서 1박 2일로 교회 캠프를 학원 아이들이 같이 간다. 네. 그러면은 학부모님들이 조금 네네. 우리 애 공부해야 된다고 학원 보냈는데 왜 교회 강요하냐. 이런 네. 민원 같은 건 없나요?
0: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저희 그 박미아 선생님이 너무 잘해 주셨어요.
1: 그러니까 중간에서.
0: 네네. 왜냐하면 어찌됐든 그 학부모님들과도 소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1: 그럼요.
0: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어떤 학원만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라 이 아이의 전체적인 그런 어떤 성장과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1: 네.
0: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행이나 아니면 현장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해 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관계들이 쌓이다 보니까 믿고 맡겨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원이 되었던 거예요.
1: 오히려 부모님들이 또 신뢰를 해 주시는 거예요.
0: 네네.
1: 오히려 이제 아이들의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뭔가 전인격적인 그런 네네. 성장을 위해서 맞습니다. 내가 상담도 하고 또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다.
0: 네네.
1: 이렇게 하니까 또 부모님들이 의외로 또 잘 받아들이시나 봐요.
0: 네. 믿고 맡겨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또한 감사하네요.
0: 네. 네.
1: 이렇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이제 교회 건물 자체라기보다는 그 공간에서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이 지금 골든타임이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1: 이런 마지막 때에 목사님께서는 앞으로 한국교회 다음 세대 목회와 선교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0: 네. 그 이제는 뭐 한국교회는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교회 오기만을 기다리는 어떤 수동적 목회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코로나도 겪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다음 세대 사역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거주지인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곳이 결국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선교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전략을 위해서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하고 계신 뭐 학원 원장 선생님이 됐던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들이 됐던

0: 네. 반드시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학원을 운영하시는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이 아니라 도시 선교사로서 그런 사명을 부여해서 정말 단순히 지식 전달의 장을 넘어서 네. 영적인 어떤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네. 그런 교회가 되는 사명을 공유하는 것이 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현장에서 신앙의 그 뿌리가 내려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네. 이제 청소년들 또 다음 세대를 직접 만나고 있는 그런 직업군에 계신 분들도 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많으실 텐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이거 거부하고 거절하고 싫어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예. 부담감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기도 모임도 하고 네. 또 이렇게 이제 신방 같은 네. 그런 사역들도 하고 계신데 특별히 아이들이 뭐 거부한다거나 그런 게 있는지 또 용기를 네. 주는 그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거부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있고요.
1: 네.
0: 그렇지만 그 거부하는 친구들이 왜 거부하지? 왜 얘네들이 그렇게 할까라는 어떤 거기에 계속 빠져 있으면 이 사역이 진행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영혼들에게 또 다가가고 예, 왜냐하면 교회 밖에는 지금 청소년들이나 다음 세대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또 다가가면 됩니다. 거절당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아멘, 아멘. 네. 거절당해도 네네. 또 다른 영혼들을 찾아서 계속 맞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네네. 또 시도하고 접촉하는 거. 그게 우리의 또 할 일이겠죠.
0: 네네.
1: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싶지만 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는 네. 그걸 고민하고 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0: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교회 밖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넘쳐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다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 네.
0: 그 친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교회 밖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네.
0: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전도의 현장마다 그 지역마다 가정마다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1: 네.
0: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반드시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맞는 그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살아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예,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네, 그래요. 우리 이 사역 모델에 있어서도 사실은 한 집사님의 네. 그 헌신으로 또 시작이 된 거잖아요.
0: 네네.
1: 목사님과 함께 이 동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들으시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 뭐 일개 성도인 내가 어떻게 하겠어.
0: 네.
1: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1: 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또 그리고 모든 목회자분들도 그렇고 이런 어떻게 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또 나아가고 기도해보는 또 우리 청취자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평일에는 학원, 또 주말에는 또 새벽에도 교회가 되는 시티미션교회 목동시티처치의 김원 목사님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선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교계의 전망대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5월의 날씨는 화창합니다. 그리고 때로 단비가 내리죠. 농촌에는 이 비가 생명수요 보약입니다. 비가 멈추고 가뭄이 들면 농작물의 성장은 멈추게 되죠. 이제 모내기철입니다. 농부님들의 손길이 바빠지는데요. 때맞춰 공급되는 물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전송 부르며 영혼의 양식을 풍성케 하는 성령의 담배가 흡족히 내려지길 절절히 소망합니다. 크룩스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36편 7절의 말씀입니다. 봄날 어미닭을 따라 나들이 하는 병아리들을 보셨나요? 어미 날개 아래 포근히 감싸여서 단잠을 자는 병아리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서 편히 쉬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주의 인자하심은 보배로우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주께 나아가 그 날개 그늘 안에 거하기를 구한다면 쉼을 주시고 안전과 평안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손경미님의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사연은요. 1, 2, 3, 2님 사연입니다. 깜짝 놀라셨다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편안한 목소리로 주말만 기다리네요. 출석합니다. 와, 1232님, 아유, 너무나 강력한 위로를 또 이렇게 저에게 주시네요. 아, 우리 살다 보면 알게 되죠. 진짜 편안한 게 최고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또 그렇게 또 저를 편안하게 생각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 제가 그 지난주에 그 2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갔던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친구 이야기 한번 드렸잖아요. 수소문 끝에 저에게 20여 년 만에 메시지를 보내왔던 것 이야기 나눴는데요. 뭐 성경 공부하고 큐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식구들과 함께 개척교회 수련회 갔던 일들, 또 같이 찬양하고 크리스마스에 연극했던 것, 크리스마스 전날 밤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저거 하잖아요. 네, 새벽송 돌잖아요. 네, 그 기억까지 그 모두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있어서 그 미국 생활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 믿음 덕분에 잘 버텨낼 수 있었다. 네, 그 이야기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렇게 20여 년 지나서 자신의 근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단지 저 한 사람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 구역 강사들, 장들, 수고하시는 집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같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연락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릴게요. 제 사무실 대표 메일로 근데 이런 편지가 온 거예요. 제가 참고로 저 이 편지를 바로 받아보지 못하고요, 다른 친구가 받아서 저에게 전달을 해준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나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대략 2001, 2003년 그동안 서울 길동 반석교에서 심준구 강도사님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이후 미국으로 2003년도에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늘 감사 마음을 가지고 지내던 중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목회자이신 심준구 목사님과 연락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사역 중이신 교회나 연락 가능한 방법을 알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이메일이 사무실로 온 거예요. 그걸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동료가 그걸 보고 저한테 전달을 이제 해준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위로가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그때도 저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강도사 시절이었고요. 근데 그 시각장애 강도사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그리고 함께 했던 크리스마스 행사들이 그리고 또 개척교회의 작은 수련회가 그렇게 마음에 깊이 남았고 그것이 힘든 미국 생활에 큰 힘이 됐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장애가 어디 있습니까? 똑똑하고 좀 더디고 그 무슨 상관이에요?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뭡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지식이 많고 적고 권세가 있고 없고 유명하다 유명하지 않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이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늘 위로가 가득한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네, 하나님의 은혜와 참 좋은 친구 주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시간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213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마음으로 사연 이야기해 주시고 항상 같은 멘트를 하시지만 너무 좋아서 웃음이 나오신다는 말씀에 웃음이 나오면서도 마음이 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중보 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2213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이 멘트를 하면서 맨날 그 웃음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찡하셔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웃으면서도 마음이 찡하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닫힌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이런 정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중보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213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축복해요. 예,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마음 열어 두 팔 벌려 품어 안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함께 이 시간을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사랑 나누며 은혜의 말을 하며 주 안에서 신령한 노래로 함께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면서 말이죠.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다마리 카바흐의 찬양,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욕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연금 등 일부 복지급여는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또 위기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포함 가구는 동의가 없더라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해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필요한 지원이 더 빠르게 닿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기간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현재는 올해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었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8년

0: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관련 의견은 6월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꽃들의 세상이 짙은 녹색의 세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푸르른 잎들이 그 보드라한 얼굴로 풍경을 채워가겠죠. 그리고 꽃은 꽃대로의 행진을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름 거쳐 가을에 이르는 동안 푸르름과 화사함이 가득할 겁니다. 아웅다웅 사람 세상. 너무 빠져 살지 말고 아름다운 동산을 꾸며가는 저 꽃과 나무들 하나 둘 카메라에 담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33편 6절 말씀입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최하진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네,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아주 반갑게 만나셨는데요. 네네.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목소리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사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선교사님은 공대를 나오셨는데.
1: 아, 예, 공대. 네. 카이스트.
0: 네. 목회자가 되시고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아.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박사님도 되셨는데. 네네네.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1: 목회는 아니고 선교.
0: 그런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1: 네네. 저는 이제 평신도로 살다가. 네. 그죠.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느낀 바가 있고 결단을 하면서 내가 진짜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해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0: 네. 네네, 네. 카이스트에서 공부하시고 네, 또 박사가 예. 되시고 스탠퍼드 네, 대학도 나오시고 예, 예. 사실 이공계로 이렇게 보장된 그런 진로가 있었을
1: 그렇죠.
0: 텐데.
1: 그렇죠. 성공의 고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네. 주변에서 많이 얘기했었죠.
0: 그런 걸 뒤로 하고 이렇게 네. 결단을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 것 같아요.
1: 예,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그 스탠퍼드에 있을 때 네. 노벨상 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사진들이 걸린 게 있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들의 인생 어땠을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결론이 뭐냐면 그들은 죽었더라. They died.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역시 They will die. 그들은 죽을 것이다. 그때 딱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 노벨상을 타는 인생이 좋을까? 아니면 하늘의 면류관을 타는 인생이 좋을까?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하늘의 노벨상을 타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에게 가서 더 이상 내가 이제 계약이 끝나면 중국의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0: 네. 예, 예.
1: 미쳤다고 그랬죠.
0: 많은 분들
1: 물론 이제 이거 예. 짧게 얘기하는 거지만 중간중간에 굉장히 긴 스토리들이 있죠. 시간 관계상. 네. 예, 이렇게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려서 아주 아쉽죠.
0: 가족들의 반대는 없으셨어요?
1: 제 아내도 네. 아내에게 얘기했죠. 여보, 선교사 갑시다. 그랬더니 당신 미쳤어? 당신이나가 나는 여기 있을 거야. 그랬었죠.
0: 근데 어떻게 설득하셨을까요?
1: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면 우리 가족을 부르시지 않겠어요?
0: 아멘.
1: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제 아내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런데 제 아내도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제 남편을 변화시켜주세요. 네. 똑같이 변화시켜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0: 네.
1: 그러면 분명히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사람은 세상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몇 달 뒤에 제 아내가 아 기도하는데 자꾸 요나가 나타나 뭐 그러는 거예요.
0: 아, 네. 네.
1: 그 어린이 주일학교 때 그 요나 설교를 들었는데 네. 자기는 절대 저렇게 요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0: 네.
1: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인생 살아야지라고 어릴 때 결심했던 것이 진짜 주마등처럼 지나면서 자기 가슴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진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제 아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0: 네.
1: 예.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각도가 얼마나 이렇게 펴져 있느냐. 어떤 사람은 정반대에 있는 사람을 180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180도.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각도가 점점 좁혀져 가지고 영도를 맞추잖아요.
0: 네.
1: 영도가 되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되었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기쁨으로 해외 선교를 갈 수 있게 되었죠.
0: 네. 네. 하나님께서는 참 네. 억지로 사람의 마음을 꺾지 않으시고
1: 네네네.
0: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1: 맞습니다.
0: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네네네.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또 네네. 분이시라는 생각이
1: 네네.
0: 들어요.
1: 맞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1장 6절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아, 내 안에.

0: 이 소원이 죽지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거예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1: 아멘.
0: 네. 그래서 연구소, 다니던 연구소 대덕에서 네. 때려치고, 스탠포드 때려치고, 그리고 중국에 간 지 이제 한 30년이 넘었네요.
1: 네. 네. 해외 선교를 중국으로.
0: 예, 제가 처음에
1: 하셨군요.
0: 예, 예, 예, 예,
1: 네.
0: 예, 예.
1: 어떤 또 은혜가 있었을까요?
0: 아, 엄청난 은혜가 있죠. 일단은 먼저 제 마음의 각도를 하나님에게 맞춘 그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고 이런 또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맺어주시는 게 제일 큰 은혜인 것 같아요.
1: 네.
0: 뭐 출세, 성공, 돈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얘기보다 아 전도 많이 했다 이런 소리가 최고의 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네. 중국에서 선교하시기가 참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0: 외국인은 선교가.
1: 네. 뭐 공안들의 감시도 있고.
0: 예. 그리고 뭐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1: 추방되기도 하고.
0: 네네네.
1: 네. 네. 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0: 저는 제가 이제 처음에 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네. 젊은이들을 접촉을 했거든요.
1: 전문인 선교하셨군요.
0: 네네네. 네. 왜냐하면 교회를 할 수가 없고 네. 목회를 할 수는 없어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이제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 접촉점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 저를 공대를 졸업을 하게 하시고 박사학위까지 하게 하시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하면서 대학생 제자들을 저희 집에 거의 진짜 일주일 내 금, 토, 일은 저희 집에 초대를 하면서
1: 와.
0: 예 그러면서 밥 먹이고 같이 놀고 같이 TV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을 그냥 생활 전도했습니다.
1: 네.
0: 예, 저의 전도 방법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1: 네.
0: 예, 그 가족이 사람들 많이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가며 또 전도하며 또 교회로까지도 자기 집을 내놓고 했잖아요. 이거만큼 좋은 전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1: 네.
0: 예, 예. 6개월 만에 우리 집에서 살던 그 대학생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1: 할렐루야.
0: 예, 예.
1: 중국의 젊은이들을 변화시키는
0: 네, 예, 예, 예.
1: 그런 사역을 네, 해오셨는데요.
0: 네, 네.
1: 사실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0: 그럼요.
1: 그 변화된 한 사람이 네, 네. 중국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0: 맞습니다. 저와 지금 동역하고 있어요. 또.
1: 네. 네. 돌아오는 중국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네. 감동을 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0: 엄청 받았어요.
1: 기억나는 네. 청년들이 좀 있으시다면요.
0: 예. 저희 이제 매일 집에 초청하잖아요.
1: 네.
0: 처음엔 저를 이제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안기부 간첩으로 우회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멀쩡하게 생겼죠.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한국에서 왔죠.
1: 네.
0: 박사학위까지 있지. 보면은 뭐 굶어 죽을 사람이 아닌데 진짜 이렇게 척박한 이곳에 와서 그 당시만 해도 진짜 제3세계 같은 나라였거든요. 엄청 못 살고. 왜 여기 왔을까. 근데 어느 날 나한테 오더니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프로페서 초이, 최 교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는 거예요.
1: 네. 네.
0: 그 말이 처음에는 헷갈렸지만 아, 이 아이가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묻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해서 나는 네가 알다시피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삶을 내가 이곳에 와서 살아보고 싶어서 너희들을 섬기고 싶어서 이곳에 왔어. 근데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아이가 됐어요.
1: 할렐루야.
0: 네. 예.
1: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아이들 집에 갈 때마다 아이 왜냐하면 당시에 나일론 양말을 신고 있었어요. 한겨울에도 얼마나 발이 시려워요. 그래서 도톰한 따뜻한 양말을 준비해 가지고 아이들 제자들에게 갈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네. 줬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이가 아니라 이제 거의 중년이 됐죠. 그런 제자들이 자기 집에 손님으로 누가 오잖아요. 양말을 선물로 주곤 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거죠. 예.
1: 네.
0: 어떤 제자는 또 북경에 가서 지하교회, 가정교회.
1: 네.
0: 세 개를 개척을 했어요.
1: 할렐루야.
0: 예, 예, 예. 평신도인데, 예.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1: 와, 네, 할렐루야. 네. 신사도행전을 중국에서 신사도행전. 맞습니다, 쓰셨던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이시고 네. 박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신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제가 초대한 것은 네. 얼마 전에 귀한 책을 펴내셨는데

0: 있는데요.
1: 아, 예, 예, 예.
0: 표지가 너무 귀엽습니다. 네. 갓생의 법칙 이런
1: 네,
0: 책으로
1: 갓생의 법칙.
0: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네. 꿈을 주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이 책은 어떤 내용일까요?
1: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그걸 이제 갓생 산다고 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보면은 이제 학교 갔다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10시.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영혼 없는 인생.

0: 향방으로 가고 있는지 사실 몰라요. 네. 열심히는 합니다. 그런데 진척이 없어요.
1: 향방 없는 다른 박쥐라고 비슷하죠.
0: 네네네. 예. 마치 두더지 같다. 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이런 인생에는 컴퓨터 용어로 렉이 걸렸다고 합니다.
1: 렉. 아, 네.
0: 소프트웨어는 열심히 돌아가는데
1: 답답하죠.
0: 정체되어 있는 화면이 네. 정체되어 있는 네. 그런 인생이잖아요.
1: 네.
0: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들에게 영적 필살기. 요즘 젊은이들 용어로는 영적 치트키라고 네. 하는데 영적 치트키를 선물해 줘야 되겠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12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1: 네.
0: 정말 그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의 변화다. 진짜 가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1: 아멘.
0: 네, 인생이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1: 네.
0: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1: 네.
0: 아이들의 용어로 썼어요.
1: 그러니까요.
0: 네네네.
1: 지금 보니까 표지부터 네. 아이들 눈높이 딱 맞추셨고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너는 주인공인가 아니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움직이는 NPC인가.
0: 예, NPC.
1: 게임
0: 예,
1: 용어가 예.
0: 맞습니다.
1: 속출합니다.
0: 예. 네네네.
1: 네. 예.
0: 주변 인물, 딜러리,
1: 네.
0: 이거 NPC라고 하거든요.
1: 네.
0: 억과 뭔지 아세요? 억과?
1: 억지로.
0: 예, 억지로 까이는 상황.
1: 네네.
0: 예. 전형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1: 그렇죠.
0: 예, 예. 노예로 팔려가고
1: 네, 맞아요.
0: 구덩이에 묻히고
1: 네.
0: 안 되고 뭐
1: 네.
0: 등등해서 또 모함받고
1: 네.
0: 감옥 가고.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선을 읽어보면 이게 모두 다 뭐냐면 히든 맵이었어요.
1: 네.
0: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 훈련 장소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그거를 아이들 용어로 히든 던전이라고 합니다.
1: 와, 던전.
0: 하나님의 비밀 훈련 장소.
1: 네.
0: 여기를 이제 지나가면
1: 와.
0: 놀라운 인생의 비상함이 있는 거예요.
1: 네.
0: 예. 그 결국은 총리까지 됐잖아요.
1: 맞아요.
0: 네. 이것은 요셉을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의 스케줄이 없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0: 네.
1: 내용 자체가 정말 초등학생부터
0: 네.
1: 저는 대학생 청년까지
0: 오, 예, 예, 예, 예.
1: 누구나
0: 예.
1: 쉽게 읽으면서
0: 맞습니다.
1: 또 깊은 깨달음을
0: 네.
1: 얻을 수 있는 그런
0: 네.
1: 내용들이고요.
0: 네, 네, 네, 네.
1: 그리고 또 청년들, 청소년들, 네. 아이들을 이해하고 싶은 부모님들이 또 있으시면
0: 맞습니다. 부모님들, 그다음에
1: 딱이시네요.
0: 네. 주일학교 교사.
1: 그렇죠.
0: 네, 선생님들.
1: 내용을 제가 보니까 파트 3까지 있는데요.
0: 그렇죠. 그렇죠.
1: 멘탈 갑되기, 쫄지마, 너는
0: 네.
1: 하나님의 캐릭터야.
0: 네.
1: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이야기가
0: 네,
1: 나오고요.
0: 네.
1: 그리고 파트 2는 넘사벽 실력사태
0: 네,
1: 하면서
0: 네.
1: 세상 말고 하나님께 좋아요를 받아.
0: 오, 맞아요.
1: 공감이 갑니다.
0: 아, 그렇죠.
1: 네. 에스더,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얘기가
0: 오,
1: 나오고요.
0: 그렇죠.
1: 파트 3는 엔딩이 다른 인생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너의 스토리는 이제 시작이야 하면서
0: 네.
1: 베드로, 바나바, 바울, 예수님까지
0: 네, 네, 네.
1: 다 있어서요.
0: 네.
1: 나중에 이걸 다 읽고 나면
0: 네.
1: 아 이런 성경들의 인물들처럼 나도
0: 맞습니다.
1: 갓생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0: 오, 그렇죠, 그렇죠.
1: 생각을 할 수 있을
0: 네.
1: 것 같은데요.
0: 일단 책을 펴들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 순삭이라고 하죠.
1: 네.
0: 한 20분이면 읽을
1: 맞습니다.
0: 수 있습니다.
1: 저도 오늘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네. 여기서 인물들이 12명이
0: 듭니다.
1: 나오는데요.
0: 네, 네.
1: 이 중에 좀 소개할 몇 명 인물이 있다면요.
0: 방금 이제 요셉을 얘기했고
1: 네.
0: 그런 그 인생의 억가 상황이 오더라도 그게 절망 신호가 아니다. 하나님의 훈련 신호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훈련하고 이것을 지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다윗 같은 경우도 왕따였잖아요. 가정의 왕따.
1: 네.
0: 예, 형제들로부터도 왕따.
1: 그렇죠.
0: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왕이 될 자를 기름 부으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의 아버지는 첫째 아들부터 등단시켜요. 너무나 잘생기고 멋지고 뭐 몸짱에 얼짱에. 근데 아니다. 둘째 또 아니다. 셋째 아니다. 여덟 번째 막내잖아요.
1: 네. 네.
0: 여덟 번째까지 급기야 이제 네, 양치다가 양똥 냄새 펄펄 풍기면서 드디어 온 거예요. 사무엘에게까지. 왜? 일곱 명 다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얼빠지만 하나님은 심바다.
1: 네. 맞아요.
0: 예예예. 예, 예, 예. 마음을 보시잖아요.
1: 표현할 수 있겠군요.
0: 예, 그렇죠. 예.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1: 우와.
0: 그래서 다윗을 다음 왕이 되도록 기름 부으고
1: 네.
0: 또 이제 그 뒤에 골리앗을 때려눕히기도 했지만 10년 동안 또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것도

0: 어떻게 보면 억가 상황이죠. 네. 예. 히든 던전이 되는 거죠, 근데.
1: 네, 네. 예.
0: 다윗의 인생에 10년의 고난이 없었다면 네. 찬란한 인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네, 네. 없이 성공하는 인생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 늘 예. 훈련시키시고.
0: 어, 그렇죠.
1: 그런 다음에 다시 예.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네, 네, 네. 탄생하는 네. 걸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모세도 그렇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광야 힘든 네, 생활도 네. 있고 또 네. 망설이는 그런 상황 도 있는데요.
0: 네.
1: 금수저 왕자보다 광야의 지팡이가 더 힙해 맞네요.
0: 어, 맞습니다.
1: 제목이 너무 좋고요.
0: 예.
1: 저는 베드로가 정말 공감이 갔는데요.
0: 예, 예, 예.
1: 이불 킥하고 싶어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재부팅의 힘.
0: 어, 맞습니다.
1: 베드로가 재탄생 됐잖아요.
0: 베드로는 진짜 재부팅의 대명사예요. 예. 왜냐하면 인생은 게임 용어로 원코인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원코인. 왜 코인 한번 집어넣으면 그게 다 할 때까지 일단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1: 되돌릴 수가 없는.
0: 되돌릴 수가 없는. 네. 게임 용어로는 그러잖아요. 사람에게는 한번 정하신 것이 사람의 목숨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의 어떻게 현대판 해설이죠. 근데 베드로는 재부팅의 대명사입니다.
1: 네. 예,
0: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바다를 걷잖아요. 바다 위를. 많은 사람들은 아마 뒤에서 있던 친구들은 에 저거 봐. 저 나섰다가 저거 또 빠졌지. 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렇게 비난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1: 네.
0: 네, 네.
1: 이불킥 하고 싶은 그런 사건들은 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부터 많았지만
0: 그렇죠, 그렇죠.
1: 다시 정말 일어나서
0: 맞습니다.
1: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뚝
0: 그렇죠,
1: 선
0: 그렇죠.
1: 베드로 이야기도 너무 네. 재밌을 것 같고요.
0: 베드로도 맞아요. 네. 시몬이 갈대라는 뜻이잖아요.
1: 네.
0: 근데 예수님은 반석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1: 맞아요.
0: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뜻이죠.
1: 네. 네. 네. 여호수아도 생각만 하다 늘길래 일단 발부터 담가.
0: 어, 정말 맞습니다.
1: 맞아요. 시작이 예, 예. 반이라고 일단 네. 일단 예. 시작해야죠.
0: 어, 맞습니다. 아, 네. 저는 그 책을 쓰면서 깜짝 놀란 게 모세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먼저 바다를 갈라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발을 담가야지 바다가 갈라졌어요. 강이 갈라졌어요.
1: 네.
0: 예, 예.
1: 어, 이 책을 읽고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은 무엇일까를 네. 생각하면서
0: 네, 네.
1: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드는데요. 네.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따끈따끈하잖아요.
0: 어, 맞습니다. 한 보름 됐나?
1: 네. 어떤 분들에게 특히 권하고 싶으세요?
0: 올해 특별히 열심히 사는데 뭔가 결말을 못 보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회의도 차고 지치고 이런 아이들이 꽤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아이들이 꼭 읽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 10대 청년들 다 읽고 우리 부모님들 읽어서 자녀들과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고 같은 용어를 통하여서 우리 엄마와 아빠가 나와 같은 서버에서 놀고 있구나. 그런 동질감을 느낄 네.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특히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최하진 선교사님
0: 네네.
1: 비전과 기도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저는 뭐 끊임없이 복음 전도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원래 꿈이 없었어요. 그저 그냥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건 누구나 뭐 생각하는 것들이잖아요. 뭐 박사가 됐다, 교수가 됐다, 의사가 됐다. 이건 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자. 이런 게 제 꿈인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꿈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네.
1: 어, 하나님께서 굉장히 흐뭇하게 젊은이들을 위한
0: 네, 네.
1: 메신저로
0: 네.
1: 우리 목사님을 또 우리 네. 선교사님을 네. 잘 쓰실 줄 믿습니다.
0: 아유, 아멘, 네. 아멘, 아멘.
1: 어, 지금 계속 책 얘기를 하니까 네. 어, 이제 궁금한데? 하고 생각하시는 우리 방송 가족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0: 어, 그럴 거예요.
1: 저희가 5권을 가져오셨거든요. 다섯 분께 선물을 드릴게요. 자녀에게 정말 꼭 선물해 주고 싶다. 또 내가 전도하고 있는 청소년, 청년이 있는데 꼭 선물해 주고 싶다 하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는데요. 갓생의 법칙이니까 갓생 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문자인데요. 우물정 1069로 갓생하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방국제학교 설립자이신 최하진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갓생의 법칙 책도 소개

0: 받고 또 선교사님의 사역 얘기도 들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의 평생 감사 제목을 나누면서 초대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매일매일 평생 감사는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저의 감사 제목이에요. 네.
0: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인물들을 멋지게 적재적소에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최하진 선교사님은 젊은이들의 마음과 젊은이들의 심장을 바꿔줄 하나님의 적임자라는 그런 생각이 다시
1: 아유,
0: 한번
1: 감사합니다.
0: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최하진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찾아오겠습니다.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라디오 예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일생입니다. 태어나 자라면서 부모님과 만나고 또 성장하는 가운데 형제와 만나고 친구와 만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장성에서는 한 명씩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자녀와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온 동안 이 모든 만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의 일생이 바뀝니다. 죄와 저주와 절망의 노예로 살다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늘 무언가 불안하고 뭘 해도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서로 각각 각자 개성이 다르고 자기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형제 간에도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부는 죽어라고 싸웁니다. 하루도 안 싸우고 지나지 않으면 뭔가 빠진 듯 하다고 자다가도 깼어서 싸웁니다. 싸워요. 왜 싸우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원래 안 맞습니다. 부부는 안 맞는 사람들이 맞춰가는 것이 부부생활이지 맞춰가는 방법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편을 바라볼 때 상대편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또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곳곳에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라고 하는 권면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단에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이 이어지는데 부모 공경은 약속이라는 첫 계명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평생 부모님의 그 사랑의 은혜 감사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오늘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신 참으로 귀한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님의 뜻을 스스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아모스 23장 22절을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네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나가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자랑하고 대접하고 잘 모시고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짐을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경적인 짐도 짊어져야 되고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뒷방 늙은이로 앉혀놓지 말고 부모님의 고독하고 외로운 짐도 나누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버님, 어머님이 나이가 들면 냄새난다고 또 말을 같은 말을 자꾸 한다고 부모님을 멀리하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간을 지내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진정한 효도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 모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위에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고 부모님의 천국 가시면 우리는 모르는 날 다시 천국에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언제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틈틈이 전화도 드려 안부를 묻고 시간을 내서 찾아뵙고 늘 건강 어떠신가 살펴보고 정기적으로 용돈도 챙겨드리고 가장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 뭔가 하고 조사해봤더니 용돈이 최고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젊은 분들은 부모님 잘 섬겨야 됩니다. 꼭 1년 하면 어버이날 뿐이 아니라 어버님, 부모님 생신, 또 어버이날, 명절 일일이 챙겨서 생겨서 선물도 갖다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이 부모 공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내팽개 쳐놓고 부모님이 외롭게 힘들게 병든 모습으로 살아게 내버려두는 참으로 못된 자식들이 많습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계속 서울역 쪽방촌에 가서 느끼는 것은 450세대가 한 평짜리 방에 살고 계신데 다 부형님들이 홀로 살고 계신데 자식들이 다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병들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하니까 아버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해놓고 그냥 내버려둬서 그것으로 외롭게 홀로 계시는 것입니다. 몸들이 다 아프셔서 한두 가지 병은 다 갖고 계십니다. 정말 우린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플수록 경제 능력이 없을수록 더 우리가 보살펴드리고 도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범사에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함부로 자녀들에게 욕하고 성질을 내서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가 평생을 갑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잊어버려요. 그냥 화났을 때 욕을 하고 감정을 다 표현하고 어떤 못된 아버지는 폭력을 휘두르기를 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ABC 방송에서 흩어진 가족들끼리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1년에 그 당시 300에서 400만 청소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부모님과 연락 없이 지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어머니가 딸을 찾는 신청을 해갖고 찾아서 연결했습니다. 딸이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뉴욕에 살고 있어요. 전화로 연결하면서 TV에 나오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야, 너 집 나간 지 10년 넘었는데 잘
살고 있니?

내 딸은 그냥 쳐다봐갖고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왜 저를 찾았어요? 너 왜 갑자기 집을 나갔니? 엄마 나 꼴 보고 싶다고 꺼져버리라 그랬잖아요. 엄마하고 아빠가 대판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아이가 와서 엄마한테 내일 학교 갈 때 뭐 필요하다 그러니까 꼴도 보고 싶다고 꺼져버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 청소년인 이 딸이 충격을 받아서 그날 밤 짐 싸고 나갔어요. 나 꼴도 보고 싶다고 꺼져버리라고. 저기 엄마가 나를 지금까지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갖고 나가서 온갖 험한 인생을 살면서 플로리다에 가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성질나서 욱해서 한번 소리를 지른 것이 아이의 삶을 이렇게 완전히 절망의 삶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근데 어머님 그렇게 화내서 소리 지른 것도 몰라요. 내가 그랬었니?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가 더 상처를 받아갖고 TV에서는 서로 화해하라고 전교를 연결시켜줬는데 오히려 그냥 더 성질내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뚝 끊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주의 사랑으로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낙심시키지 말고 자녀를 격동시켜서 마음에 쓴뿌리를 남기지 말고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기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보실 때 언제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때 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로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생활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은 이 말씀을 지켜서 모세대부터 3500년 지금 이리까지 이 귀한 말씀 교육이 유대인 교육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민족인데 노벨상 수상자의 약 22%, 개인 수상자 965명 중에 220명 정도가 유태계입니다. 미국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의 가장 많은 교수, 1971년 통계가 25%입니다. 교수님들이 유태계가. 유태계 학생이 14에서 16%로 많고 전 세계 억만장자, 올해 발표된 포브스 그 잡지에 보니까 세계 억만장자 3,428명 중에 319명이 유태계예요. 약 9%에서 10%가 유태계입니다. 유명한 사상가, 예술가, 정치가들을 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중에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3살 때 되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외우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래서 애들이 입을 열면 쉬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이렇게 입보로처럼 이 귀한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될 가장 귀한 유산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물질의 유산은 자들 간의 분쟁과 싸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의 일생을 행복한 일생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할아버님이 온 가족을 모아놓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할아버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다 모여라 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는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 할아버님이 성경 읽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은혜 받고 우리 다섯 남매가 다 잘 자라서 훌륭한 신앙인들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회복되면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복받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수시로 저들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챙겨서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동시에 잘못된 길로 가면

0: 강하게 훈계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뭐 오늘부터 채찍 걸고 때리라는 말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나왔을 때 그냥 묵인하고 내버려 두면 완전히 아이의 삶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게 책망을 해서 아이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서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바른 길을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주님의 견인꾼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님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소프라노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생인데 선의 라이벌 경쟁관계였어 서울대 성악과 재학 4년 동안 실기점수 전 과목 A를 받을 정도로 그는 뛰어난 테너였습니다. 한국의 파버로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한 달 앞두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 나는 앞으로 찬양사자가 되겠다. 그래서 복음성과 찬양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첫 앨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작으로 11장의 정규앨범 라이브 크로스오버 앨범은 통산 200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 기록을 세웠는데 2016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뭐 살펴보니까 간경화에 간암까지 왔습니다. 의사가 이제는 더 이상 손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합니까? 그러나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간의 지수를 받는 것입니다. 같은 모든 조건이 맞는 간을 찾아야 되는데 딸 둘이 그 소식을 듣고 30살, 27살인 두 딸이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두 딸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병원 소리에 사인을 하고 먼저 둘째 딸이 수술대에 올랐는데 워낙 이 박종호 장로님 그 전에 보면 몸이 100kg가 넘어갔고 거구라 간이 1kg 이상 필요해갖고 1kg를 떼려면 두 사람의 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께 너무 많이 뗄 수 없어서 이제 둘째 딸이 먼저 올라갔는데 14시간이 걸려서 둘째 딸에서 많이 떼어가지고 14시간 술 후에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둘째 딸이 술 동에 서명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빠와 언니 저까지 수술하면 엄마가 너무 힘드니 언니는 말고 제 간 하나로 다 이식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정말 참으로 귀한 딸입니다. 자기 간을 많이 떼고 나서 이 딸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살리고 온 가족이 주의 사랑을 하나 되었습니다. 박종호 장로님이 이와 같이 간증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내 자식의 수술칼을 들이댔을 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하는 마음에 찬양 얼마나 아프실까를 수천 번을 부르며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습니다. 나의 바람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픈 이들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기적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인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산 증거가 되길 소망합니다. 혹 치유되지 않더라도 영혼을 책임지는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영원토록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온 세계를 다니며 찬양사가를 갖고 계신 귀한 장로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부모님의 사랑, 자녀 사랑을 이렇게 체험한 그 사역 위에 하나님도 앞으로도 더 귀하고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2-6181국에 9191번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해 주십시오. 라디오 예배 토요일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 지역의 새로운 복음의 통로 극동방송 청주본부가 개국 후 처음으로 여러분을 특별한 만남에 초대합니다. 북한의 엘리트였지만 오직 라디오 주파수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청주 극동 포럼은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대표이자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인 김형수 대표를 강사로 진행됩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로 함께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될 겁니다. 2026년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나라, 북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 93년도에 처음 들어갔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어느 날 제가 가지고 간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새벽에 켜서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다 보니까 북한 동포 여러분,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가. 그때 국동방송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방송을 제가 새벽에 좀 너무 놀랬죠. 아,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겠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몽골 그곳에서도 제가 극동방송을 듣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이 방송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와 후원이 북한 땅, 러시아 땅, 지금도 복음에 목말라 하는 또 한국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요.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과 후원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 제가 간증자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방송을 듣는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 삶의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부모님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수많은 시간을 함께해온 가족이기에 나의 부모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았구나 하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죄송한 마음을 늘 갖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해 잘 알아야 효도를 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시간이 날 때마다 부모님이 드시고 싶은 것을 먹고 또 가시고 싶다는 곳에 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레 하게 됩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길 원하지만 주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하면 늘 작아집니다. 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사랑의 기초가 되겠죠. 그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하늘편지 시작합니다.

네, 여기에 모인 우리 최유정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토요일 이 시간 극동방송 함께 하고 계실까요? 늘 궁금한데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고요. 혹 들으시다가 저와 문자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이쪽으로 전송해 주시면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육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9101님, 퇴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퇴근하며 항상 극동방송 들으며 주님의 은혜로 출퇴근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5월 한 달도 소망의 달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주말에 일하시느라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를 출퇴근길에 날마다 묵상하시니 참 귀하시네요. 날마다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7997님, 저는 밭일하며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화입니다. 라고 주셨는데 따가운 햇살 아래서 정말 수고가 많으실 텐데요. 극동방송 들으시며 꼭 힘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항해자 신청하셨는데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0648님, 10살 된 딸과 함께 듣고 있어요. 오랜만에 집에서 가족과 함께 들으니 좋네요. 라고 하트 적어주셨습니다. 참 소중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군요. 주님 안에서 평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길 원하신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항해자 신청하셨는데 오늘은 박신아 콰이어의 음성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서하얀의 목소리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까지 함께 하실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5203님, 교회 찬양대 야유회로 강화도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메시지 읽으며 그 현장의 모습을 잠시 그려보았는데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네요. 귀한 공동체 너무나 아름답고요. 메시지도 고맙습니다. 6723님, 주말을 맞아 시골에 사시는 어머님과 맛있는 점심을 먹고 수원으로 올라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길은 많이 막히지만 극동방송을 들으며 가는 이 시간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주변엔 예쁜 꽃들이 주님을 찬양하네요. 너는 꽃이야 듣길 원합니다 하셨는데요. 행복하시다는 고백에 제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예쁜 꽃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축복해준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소중한 사람에게 전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너는 꽃이야 바로 이어드릴게요. 히스플랜입니다.

4227님,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시험을 끝낸 우리 친구들을 격려하려고 고기 파티를 준비 중인데 아이들 생각하며 준비하는 이 시간도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받으실 만한 예배되어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함께 지어져 가네 신청하셨어요.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섬기시고 또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참 귀감이 됩니다. 신청하신 찬양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하늘 편지 오늘 순서 맺겠습니다. 복된 주말과 또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연이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Jephthah the Gileadite was a mighty warrior. His father was Gilead, his mother was a prostitute. Judges chapter 11, verse 1.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단은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사사기 11장 1절 말씀.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우십. I'm Changsu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며칠 새 여름이 온 느낌이죠. 벌써 30도를 웃돌고 있으니 올여름도 꽤 더울 거 아닌가 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율도 전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고 기름값이 비싸니 에어컨도 제대로 못 켜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뭐 그럴만해요. 지난 화요일 저희 극동방송에서 열린 미스바기도회에 와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무려 30만 평이 넘는 부지에서 5만 명이 넘는 프레스턴 워드 교회를 담임하시는 잭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고 가셨습니다. 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죠.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날인데 학교 분위기는 제가 학교 다닐 때와는 사뭇 다르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The Jocelyn Grove Choral Society의 찬양입니다. To God be the glory. 우리말 제목은 다 찬양하여라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Jephthah was Gilead's son. 입다는 길리아드의 아들이었습니다. His mother was probably not an Israelite. 아마도 입다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His parents were not married to each other. 입다의 아버지 길리아드와 어머니와는 결혼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His family made him leave. 왜냐하면 입다의 가족들이 made him, 여기서 힘은 입다인데 입다를 집에서 쫓아냈거든요. He became the leader of a group of terrorists. 그래서 나가서 입다는 이 테러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깡패들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He did do wrong things. 여기서 he가 입다인데 입다가 못된 짓들을 했어요. To some other people. 어떤 사람들에게는. However, 하지만 more people did wrong things to him. 더 많은 사람들이 입다를 괴롭혔다는 것이지요. Hebrews 11 has a list of people that had faith.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럿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 말이죠.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Jephthah is in that list. 그런데 입다가 이 목록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목록에. He does not seem to be a suitable person for such a list. 어찌 보면 입다는 이 명단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아닌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But he had faith. 그런데 입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When other people did wrong things to him.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못되게 구는데도 입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Jephthah was a very skilled warrior. 여러분, 입다는 싸움을 잘하는 장수였습니다. But his brothers kicked him off of their father's land. 그런데 그 형들이 입다를 집에서 내쫓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땅에서 내쫓았다고 그랬어요. Because 이유가 뭐였냐면 Jephthah's mother was a prostitute. 그 이유가 입다의 엄마가 기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너는 우리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한테서 난 아이야. 이렇게 나오지요. As the Ammonites were preparing to attack Israel, 암몬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the men of Jephthah's town asked him to come back. 이때쯤에 입다는 형들에게 쫓겨나서 도비라는 곳에 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곳의 사람들이, 장로들이 입다에게 간청을 합니다. To come back, 돌아와 달라고. 그래서 lead them in battle, 자신들을 이끌어서 전투에 참여해 달라고 말이죠. Jephthah agreed. 입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조건이 있었는가 봐요. If they would let him be the ruler of their town, 만약에 당신들이 나를 지도자로 대우해 준다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소 하고 동의한 거예요. The people agreed. 암몬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동의했죠. So Jephthah returned to his hometown of Gilead.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고향 길리아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And sent messengers to the king of Ammon. 그리고 공식적으로 암몬의 왕에게 전가를 넣지요. Asking why he was attacking Israel. 그리고 거기에 질문을 보냅니다. 암몬 왕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당신네들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The king of Ammon answered, 암몬 왕이 답신을 보내오기를 that he was attacking, 그가 공격하는 이유는 because Israel had stolen Ammonite land. 이스라엘이 암몬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Jephthah responded by giving the king of Ammon a history lesson about how the land came into Israel's possession by God's actions 300 years earlier.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암몬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빼앗았다고 하니까 입다가 암몬 왕에게 답신을 보냅니다. 거의 역사 수업을 해주다시피 한 거예요. 무슨 내용이었는고 하면은 About how the land came into Israel's possession. 과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Oh, by God's actions 300 years earlier.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소상히 설명을 해줍니다. Jephthah told the king of Ammon to live in the land his God had provided. 입다는 암몬 왕에게 나름대로 자기네 왕, 암몬 왕이 준 땅에서 그냥 사시라고. While the Israelites enjoy the land their God has provided.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즐겁게 살게 놀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However, 그런데 the king of Ammon ignored Jephthah.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And continued preparations to attack Israel.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찬양하는 곡 더 들으시고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Carolyn Reed가 부릅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우리말 제목은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praying in English. 네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quiet our hearts and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raising up another judge to deliver Israel. Thank you that no matter what bad situation we come from, you can use our background for your purposes. Thank you that you work all situations for our good.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patience when we fail. Thank you for your kindness, mercy, and grace. Thank you for providing for our needs. Thank you for loving us and giving us everything that we need.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enjoy the many beautiful flowers that come with a change in the seasons. Please help us to be mindful of all that you do.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번역해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raising up another judge to deliver Israel.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의 사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That no matter what bad situation we come from,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처했을지라도 you can use our background.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경을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For your purposes,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Thank you that you work all situations for our good.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우리를 위해서 바꿔주실 수 있으십니다.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patience.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내심. When we fail,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도. Thank you for your kindness, mercy, and grace.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긍휼하심,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providing for our needs.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oving us.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and giving us everything that we need.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enjoy the many beautiful flowers. 또한 우리로 정말로 수많은 이 아름다운 꽃들을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t come with the change in the seasons. 이런 꽃들이 정말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피는 꽃들. Please help us to be mindful of all that you do. 우리를 도와주시사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늘 기억하며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nd before we sign off, let's take a look at the two names of people in the Bible. 네,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9장 28절에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가알 그리고 세겜입니다. 가알은 지지난주에 배웠던 에벳의 아들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가알을 영어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G-A-A-L Gale. 한 번 더요. Gale. 가알을 Gal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겜은 SH 쉐겜. 쉐겜 발음은 이렇게 해요. 장소 이름도 있고 사람 이름도 있는 것 같아요. 쉐겜. 세겜을 쉐겜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everyone, how did you enjoy the show today? Please join us next week as we continue the story of Jephthah. 네, 다음 주 성경 공부에서도 사사, 입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Well,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효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있죠, 까치. 우리나라에서는 까치는 흉조예요, 길조예요? 길조로 통하죠. 까치가 깍깍대면 반가운 손님 온다고 그러죠. 까치가 밖에서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유명한 박사님의 짧은 이야기 긴 생각 그 중에 아버지의 손을 잡을 때라는 챕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치맥기가 있는 아버지랑 이제 조금씩 나이 먹어가는 아들이랑 밖을 보고 있는데 까치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어요. 아버지가 저 뭐야? 저 뭔새야? 이렇게 불었어요. 아버지 까치예요. 잠시 후에 아 까치구나. 아버지

저 뭐야. 그래서 목소리가, 아버지, 까칠하고요. 아, 그렇구나. 저 뭐야? 아들이 화가 날, 아버지 까칠하니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응, 까치야. 응, 까치구나. 아빠, 저 새가 뭐라고요? 까치야.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내게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참 그렇죠. 까마귀. 우리나라에서 까마귀는 길조의 흉조예요? 왜 흉조예요? 이름이 까마귀요. 까마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흉조라고 부르죠. 그런데 사실 이 새가 굉장히 그 똑똑하고 효를 다하는 새예요. 이런 한 분 봤어요? 반포보은. 까마귀 엄마가 까마귀 새끼를 지극정성으로 먹여요. 그리고 나서 까마귀가 나중에 늙어지면 그 자란 애기 새가 자라가지고 엄마 새를 먹여요. 그걸 보고 돌킬반, 먹일포, 갚을보 은혜은. 그래서 까마귀가 부모 새를 봉양하는 걸 보고 반포보은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동물들도 짐승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는요 효자효녀가 돼야 돼요. 예배는 두 종류 예배가 있어요. 두 종류 예배가 있는데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배 끝나고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삶으로 드린 예배.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살로 산제물로 드립시다. 예배드리듯 살라 이거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요 15절이 하도 유명하니까 16절을 성도분들이 잘 몰라요.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는 것 이것도 제사래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성공합시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가 예배라는 거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효라고 하는 삶을 예배로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어머니 마음이란 노래 뭐 매년 제가 이 노래가 참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작사자는 양주동 박사님이고 작곡자는 이흥열님이에요. 그런데 이흥열님이 일본으로 유학 가가지고 음악 공부를 해요.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보니까 노래를 하려면 피아노가 필요하네. 그래서 홀어머니한테 어머니 피아노를 사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만 기다려라 그러더니 산에 가서 솔방울을 주

모아서 팔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아들한테 보내줘요. 그걸로 피아노를 사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작곡가가 되세요. 이홍렬님. 그리고 나서 양주동 씨의 시에 감동받아서 자기가 작곡한 첫 번째 곡이 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효도교예요. 그리고 이봐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효자 효녀라는 겁니다. 저 사람 신앙 좋은데 부모님을 몰라봐. 효녀 아니에요.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안 사는데요. 그래, 신앙이 좋다는 것은 효자 효녀란 뜻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열 가지 계명인데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해요. 거기다 장막을 치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런 모세가 소명 받았을 때 연세가 80세예요. 그래서 올라와라. 가요. 이렇게 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돌판을 탁 준비해가지고 글씨를 써서 친히 주신대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러분 이게 시내 산이에요. 산 보여요? 산 높이가 2290m. 아랍어로 게벨 무사라 불러요. 모세의 산. 한라산이 한번 구경 오십시오. 1950m. 백두산이 2744m. 시내산이 2290m. 그러니까 상당히 높아요. 백두산보다는 좀 못하지만 상당히 높아요. 80 어르신이 시내산 올라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겠죠? 봐요.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하울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80 넘으신 어르신 모세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끙끙대며 올라가셨겠죠.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무려 시내산에 며칠 있었냐? 40일. 40일 동안 거기 하나님 영광 속에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봐요. 모세가 들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40일 만에 이제 돌판 받은 거요. 십계명.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러분 돌판도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글씨도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이거 지금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뭘 올라오라게 그냥 야 죽게 하고 그냥 줘버리죠. 올라오라고 하고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돌판 준비하고 친히 쓰셔서 40일 만에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간증이 중요하다고 주신 거예요. 그걸 새겨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돌판 들고 내려오는 거 쉽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 진중에 싸우는 소리 들리는데요. 모세가 야 이건 승전가도 아니고 싸우는 소리도 아닌 것 같은데 노래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내려와 봤더니 이런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잘 봐요. 모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냥 거기까지 40일 만에 받아가지고 온 이 두 돌판을 봐요.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냐. 집어 던져버려. 팍! 집어. 두 돌판을. 야 참.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다시 이제 받아야 되잖아. 너는
돌판기.

글은 내가 써줄 테니 돌판 들고 올라와. 돌판 들고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돌판을 다시 들고 꼭대기까지 또 올라갔어요. 얼마나 중노동일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해라 여러분 기록했죠? 물론 하나님이 쓰세요 모세를 통해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냐 금식했어요 물도 마시지 않냐 이거 단식이라 하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셨어요 기록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 내려오니 그 산에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려 이 십계명을 80일 만에 받아가지고 내려온 40일씩 두 번 올라가서 밥에 먹고 있었던 게 아니고 금식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80일 동안 하나님이 야 산 꼭대기 올라간 것도 대단하고 영광 속에 같이 있으면서 안 죽은 것도 대단하고 거기 금식하면서 받아갖고 내려온 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깨달아야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은 대신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5, 6, 7, 8, 9, 10, 6개는 대인계명 이 대인계명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한테 잘하라는 건요 유교에서도 가르쳐요 유교에서 인간의 도리다 불교에서도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악연을 끊고 이제 아, 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라 참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가르치는데 교회가 최고세요 십계명으로 아예 명시를 해버렸고 다른 데는 도리다 하지만 우리는 뭘 하겠냐 만약에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해주겠다 이게 출애굽기 20장이에요 그런데 봐요 신명기 5장은 40년 후에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목전에 두고 못 들어가게 됐죠 그때 마지막 설교를 해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십계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때 모세 120세.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무리를 삼킬 것이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시작.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하나님 들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부모님 공경합시다. 그래서 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약속을 꼭 붙이셨죠. 하나님이 그래. 아이고 목사님 이미 돌아가신 아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지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살아생전에 우리한테 말씀하셨던 좋은 말씀들 그 떠올려서서 설마 도둑질하라고 가르치진 않았잖아요. 잘하라고 가르쳤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모님 공경해야 돼. 나는 효도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5장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8절 봐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부모를 몰라보는 자녀 큰일이죠. 오늘 여러분 효자 효녀 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효자. 효자는 아들 자자죠. 효녀 계집 여자죠. 딸들 효부 며느리죠. 효서가 뭐예요? 효서 사위. 효도하는 사위 됩시다. 효도하는 사위. 결혼을 아직 안 했으면 할 수 없고 효자 효녀 효부 효서. 그래서 그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도 효서 되고 싶어. 그래서 장가 가는 사람도 생기길 바래요. 아멘. 그래 장가 가서 효도하는 사위도 돼야죠. 이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 있어요. 여러분 이 작사자가요 윤춘병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분이 1948년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을 때 어머니가 이제가 언제 오냐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서 그때 가사를 쓴 거예요. 이게 가사를 썼는데 여기에다가 곡을 이게 붙여게 돼요. 곡을 붙여 보니 이
박재춘

목사님, 두 분 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봐요. 1953년 어린이 찬송가에 실려서 이게 찬송가예요. 1953년 어린이 찬송가에 실린 찬송가예요. 그런데 하도 유명하니까 그게 교과서에 실려요. 그때 3절을 삭제해버려요. 3절을 삭제하면 안 되는 걸 빼버려서. 3절 이거예요. 3절.

교과서에서 뺀 이유는 알겠죠? 그래서 뺀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다시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저는 사남매 뒀는데 참 효자효녀예요. 효부 효소까지 얻었어. 참 할렐루야죠.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시작. 효자이신 예수님. 예수님 효자셔요.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다녀오신 뒤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머니야 보라 네 어머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어머니 모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도리를 다 하고 돌아가세요. 거기다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침례받고 올라오셨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 효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변화산에서 홀연히 빛난 구름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수는 효자다 너는 효자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요 효를 행하여 삶의 예배에 성공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배에 성공하신 분. 효도로 삶으로 드린 예배. 로마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우리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께 잘합시다. 하나님께 잘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말씀대로 살고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빠지지도 늦지도 말고 앞에도 좀 앉고 정성을 좀 다하고 부모님 식사 대접한다 하면서 아침에 먹은 김치찌개 부모님 이러면 안 드리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리려면 돈이 없으면 된장찌개라도 끓여가지고 밥을 해서 대접을 해야 되는 것. 여러분 부모님 대접할 때 그런 식으로 해요? 대충 해요? 정성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해야죠. 정성을 다해. 정성이 부족하면 호박떡이 서러요. 효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 목사님이 계신가 하고 인터넷 검색을 그냥 30분 정도 해볼 때 한 명도 이렇게 설교를 제가 아는 한 유일하게 효도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고 말한 사람이라 나중에 누군가가 명언 나상진 효도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 제가 받은 거요. 효도는 하나님께 드린

0: 드린 예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은혜롭게 잘 믿어 예배 효도합시다. 아멘.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22-0691번 예수마음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어느 마을에 성실한 남편과 온화한 아내가 착한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매일 저녁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화목한 그 집의 가족들을 칭찬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옆집에 살면서도 화목한 가정과는 다르게 가족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화목한 저녁 시간, 그들은 가족이 모이는 일도 별로 없는 냉랭한 집안이었지요. 그 집에서는 화목한 웃음소리가 아닌 짜증과 고함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화목하지 못한 가정의 사람이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질투심에 사로잡혀 근거 없는 악의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는 그 거짓말은 사실인 것처럼 마을에 퍼졌습니다. 화목한 가정의 아내와 아이들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볼 때마다 시선을 돌리며 수군거리는 마을 사람들의 행동에 참기 힘들었지요. 견디지 못하고 마을을 떠나고 싶은 아내와 잘못한 것이 없는 우리가 도망칠 필요 없다는 남편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아무 근거 없는 악의적인 헛소문으로 인해 한 가정에 화목했던 웃음소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입술이 선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유열의 찬양과 다 찬양하여라 외 주찬양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자신만 옳다고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되어지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해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모이기만 하면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순식간에 한 사람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험담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험담은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지만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와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이야기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야기만 합시다. 남과 자신을 다치게 하는 험담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은 너무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양과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앤 머레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괴테가 말했습니다.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남을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남을 자기와 동등한 인격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남을 험담할 때 듣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건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거룩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누리는 주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어제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선생님이 있나요?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등 여러분을 지도해 주시는 많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선생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하는 스승의 날을 보냈나요? 정성껏 만들고 준비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거나 혼자 정성스럽게 쓴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해드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은 분명 선생님께 올바른 마음과 태도로 감사와 존경을 전했으리라 믿어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주 여호와께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주 여호와께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생님께 카네이션 꽃을 드렸을 때 또는 감사의 편지를 드렸을 때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전도사님이 상상해 보았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나의 제자가 이렇게 자랐구나.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멋진 어린이로 자랐구나 생각하시면서 말이지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선생님들은 존경받고 높임받으셨어요. 그런데 요즘 뉴스를 통해 들리는 안타까운 소식은 선생님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나쁜 일들을 겪으신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교사를 직업으로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여러분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멋진 분들인가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을 잘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사명감이 없다면 그 일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께 스승의 날뿐만 아니라 틈틈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많을 텐데 여러분을 지도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잠시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셔서 잘 가르치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일에 기쁨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선생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과 선생님의 관계는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선생님을 주시고 선생님을 통해 바른 가르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곡으로 들었던 주 여호와께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주여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주 여호와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자라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4U 키즈와 나영헌이 함께 부른 행복해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입니다.

0: 이상의 사람을 만나요.
1: 나는 바울에게서 무익한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만큼 겁쟁이였고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했어요. 도망치기 선수였죠. 오늘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에게 나의 부끄러웠던 모습을 용기 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2: 아니, 나를 왜 잡는 거요? 난 저 사람과 상관없단 말이에요.
3: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급하게 무리를 피해 도망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잡혀가시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공포에 질려 도망했어요. 심지어 벗은 몸으로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요? 마가 요한의 도망은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나바, 바울과 함께한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선교 여행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도망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찰 때 그 상황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도망하기 바쁜 친구가 있나요? 나는 힘든 일은 싫어. 어려운 일은 피하고 싶어. 두려움과 맞닥뜨려 싸우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용기를 갖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어려운 일이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름답고 행복한 하늘나라, 빛나고 높은 보좌가 예수님께서 계시는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기꺼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때가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당하고 양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다고 했지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살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그런 끔찍하고 두려운 일에서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요, 사람이신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어요. 이런 어려움을 감당하기 두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끔찍한 일이 두렵고 피하고 싶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으나 피하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지 않고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였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나는 힘든 일은 싫어, 어려운 일은 피하고 싶어, 두려움과 맞닥뜨려 싸우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약한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힘든 일을 견뎌내고 용기 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피하고 싶을 때, 용기 나지 않을 때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진짜 변화될 수 있어요.

0: 아가 요한은 부끄럽고 비겁한 행동을 하며 어려움을 견뎌내지 않고 피해 도망가는 선수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격려를 받아들였고 베드로와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함께 했어요. 그는 점점 변화되었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1: 나도 변화될 수 있어!
0: 마가 요한은 이제 더 이상 도망쳤던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꼭 내게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라며 찾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보다 용기 있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을 넉넉히 견뎌낼 줄 아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어요. 또한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견뎌내지 못하고 피하고 도망치는 친구가 있나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친구라면 마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 여러분은 계속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세요.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여러분이 피하고 싶을 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진짜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도망치거나 피하기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용기를 갖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바래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어렵고 힘든 일은 싫어했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마치지 못했어요. 두려움에 항상 비겁하게 도망하거나 두려워 떨었어요. 저의 용기 없었음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저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매일매일 승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 오 사랑해요 예수님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도망치기 선수였던 마가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를 변화시켜 주셨지요. 우리 친구들의 연약하고 용기 없는 모습도 예수님께 내어 맡길 때 예수님 닮은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 사랑의 교회 캔송 키즈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해청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이사야 6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어버이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녀를 향한 어버이의 마음은 어버이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더 풍성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착한 마음을 가진 어린 지혜로운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어버이에 대해서 감사하고 따르는 그런 일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님의 깊고 넓은 사랑의 크기를 그 어린 아이들은 그래도 다 헤아리진 못합니다. 우리 대전과기대 교수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대학교 졸업생인 중국인 청년이, 물론 아기 엄마입니다. 고2 딸이 있습니다. 40대의 젊은 부인이죠. 이분이 이제 이 땅에 생존할 길이 거의 다 되었는지 시내 어느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에 가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때가 되었다 하는 병원 당국의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분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한번 목사님 예배 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기꺼이 달려갔습니다. 우리 교회 부모사님과 또 선사님을 모시고 또 교수님은 그동안에 섬기셨던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갔는데요. 이분은 중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딸을 낳았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들어본 적이 이미 있었는데 우리 대학교 학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외국인이. 그 정도로 학업에 열심을 다했고 또 신앙생활도 좋았습니다. 그 가정 인근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가까운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가정에 갔었는데 이미 암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그 집에서 함께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또 갈 때 우리 교회 신방 의료비를 좀 제가 좀 챙겨가지고 가서 많지는 않지만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또 들으니까 이분이 더 용기가 나고 해서 자기가 이 암에서 원케 되면 자기 후배들인 대중과기대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 채불 시간에 간증 꼭 하고 싶다고 하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이루지 못하고 이제 본인이 한나라 가져야 할 입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병원 당국에서 특별히 배려해주셔서 입원실 독방을 만들어주시고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코에 호흡기를 끼고 있었는데 혀가 이미 천장에 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망 증상이 최근에 자꾸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의식은 있는지 없는지 거의 없는 상태인데 평안하게 그래도 있었습니다. 헐떡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설교했습니다. 그분이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지요. 근데 제가 많이 듣기는 사람이 이제 임종 가까이 되면 말도 못하고 눈도 못하고 하지만은 그 귀는 마지막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환자에게 갔을 때 우리가 신방하고 할 때 그 분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실컷 예배 드렸는데 뭐 기도하면서 주여 낚이십시오 했는데 끝나고는 만일 그 교인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이제 안 되겠지요? 끝났겠지요?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누워있는 사람이 어떤 심정 되겠습니까?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은 상가 조심히 하고 마찬가지도 참 신앙의 위로와 금민을 하는데 제가 설교할 때 그분이 한번 말은 아니지만 무슨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 부르시면 천국 가십니다. 왜 생전에 주님을 열심히 잘 믿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꼭 가게 됩니다 하니까 와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못하니까 그 우리들이 모두 아 이거 뭐 아멘한 것 같다면서 소리를 냈다 이렇게 서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감격해하고 감사하면서 또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래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이분이 소천 나셨어요. 소천 나셔가지고 결국 저희들의 그 예배가 임종 예배가 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참 한국에 와서 한국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헤어지고 딸아이 하나 데리고 힘들게 살다가 병을 얻고 이렇게 소천하시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분의 영혼을 영접하시고 눈물을 씻어주시며 이제 새로운 삶을 살도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마지막 숨지는 순간까지도 이런 고뇌와 함께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죽으면 우리 딸아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뭐 친척도 없고 이런 홀로 남겨진 이 아이, 딸아이.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아이 축복하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분이 자신의 문제도 문제지만은 그 딸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호소했겠습니까? 병상에 누워서도. 저는 아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 딸아이 내가 함께하고 돌봐주겠노라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래도 부모가 없는 어린 딸이기 때문에 사실 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고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그걸 다 헤아리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하나 두고 가는 이 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소원을 아뢰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어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딸을 염려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그 어버이가 신앙실 안 하고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또 어버이가 신앙실 하신 분도 계시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찬송이니까 조금 전에 불렀던 어머니의 넓은 사랑 1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 어버이님들 감사하면서 1절만 더 함께 부르십니다.

아멘. 이 찬송 가사가 우리 어버이 된 자들의 자녀를 향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자녀들이 어부인 우리들 회상하고 추억할 때 과거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내 어렸을 때 기억해 늘 기도하고 또 자녀들은 우리를 위해서 늘 염려하면서 기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 정말 영적으로 행복한 간증을 후대에 남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어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결혼해서 자녀 낳고 기르게 되면 철이 안 들었던 사람도 철이 듭니다. 거절되는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해서도요, 딱 결혼해서 특히 자녀를 낳게 되면 달라집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또 그중에는 그렇게 안 되는 분도 계십니다. 자녀를 낳고도 여전히 자녀에게 함부로 하고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를 속썩이는 그런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많은 생각이 들지만 다 생략하고 그런 사람 뭐 마음으로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더 세밀하게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심정이 복잡하니까 그 귀한 자유를 함부로 대하고 부부간에 함부로 그 배우자를 막 대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한다면 그 어찌 되겠습니까? 이 철한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그 사람을 뭐 나무릴 수도 없어요. 뭘 듣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 이 책이 이사야의 책이지만은 이사야 한 사람의 말이 아니고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혼자의 말이라면 나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했겠지만은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못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여러 가지 말로 부르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감히 부르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의미로우시고 위대하신데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들은 너무나 불충하고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신앙으로 살던 세월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분을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아버지란 말을 쉽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급하게 쏟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돌이켜 새로운 주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참으로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우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침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아버지이시니 여호와여 그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지만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 망령되고 잘못되게 살았던 그 이야기의 고백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여호와의 사랑을 확신해서 그렇게 감히 기꺼이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몇 군데 없어요. 일찍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 백성들에게 내가 아버지라고 일러줘라 해서 아버지라고 했던 적이 있지만 이 제만 인생들은 두려워서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긴 세월 동안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시대마다 주의 종들, 선지자들 보내셔서 나 유월 청정하라 난 너희 창조주이며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어리석고 강팽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달려오지 못하고 뻗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한 비유로서 말씀하셨는데 흔히 알려지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했지만은 그 비유의 제목보다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비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그 비유의 교훈에 더 걸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집 나간 자식을 사랑해서 대문도 닫지 못하고 연들 계속해서 그 자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사야 64장 9절에는 어부의 사랑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된 백성들이 늦은 감은 있지만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9절에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분노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 죄악을 따라 형벌을 내리신 분이신가? 아닌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분노하지 마시며 우리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주의 백성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너희들은 너희들이 삶이 어떠든지 나와 전련하고 우상을 숨기며 세상을 향해 갈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서 한다. 왜?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랍고

거룩하며 모아주신 사랑을 우리 이미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세상 사는 날 동안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런가 하면 슬플 때도 공갈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어떤 분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조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게 되면 배우자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기를, 난 죽을 때까지 당신만 사랑하고 난 내 목숨을 죽어도 당신을 위해서 살 거야, 그렇게 허덕이할 때, 그때는 뭐 도파민이 막 흘러 넘치니까 서로 황홀해지고 행복해졌어. 하지만은 그 순간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마음속에서 서로 삐어지고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경험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 자녀가 얼마나 귀여운지요. 사랑스럽고. 그런데 그 자녀도 어릴 때 자녀란 말이 있듯이요. 이제 사춘기 넘어가면서부터 부모의 속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독립하려고 하니까 그걸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부모는 누구의 자식을 가까이 챙기려고 하지만은 이제 성장한 아이가 독립을 해야 되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놀러 가자고 해도 이제 부모님들 안 가고 친구끼리 가고 나 혼자 가려고 하는데요. 그 섭섭해 여기면 안 됩니다. 성장 과정에서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 내 배우자, 또 내 자식, 우리 이런 것도 물론 나를 사랑하지만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분은 독생자를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집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나도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하지만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나밖에 없다고 여기지만은, 내가 가장 나를 사랑한다고 여기지만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사랑은 더 크고 놀라우십니다. 그분이야말로 가장 위대하신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알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위대하시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깊고 놀라우시다는 사실을 문득문득 발견하면서 더 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남은 세월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어부이를 두신 모든 자녀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어부의 사랑을 감사하시면서 효도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린 세대라고 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의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들, 그 어르신들을 늘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륜의 첫째 계명입니다. 10계명 가운데 7륜이 있고 1륜이 있는데 1륜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십니다. 내 육신을 잊게 하신 그 어르신들을 잊지 말며 그분들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잘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 10계명의 가장 중대한 1륜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온 교회 믿음의 후사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적인 부모님들, 이분들을 교회에서 만나시면 꼭 애를 갖추시고 정중히 인사하시고 또 안부도 물으시고 하시면 좋겠네요. 어르신들은 연세 들면 외로워집니다. 친구도 다 사라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0: 더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어르신을 통해서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교회 오시는 어르신들께 늘 인사 잘 하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해천교회가 되시기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해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582-3170번 해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는 생명을 받았고 스승으로부터는 생명을 보람있게 하는 것을 배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 생명을 보람있게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많은 스승들이 계십니다. 5월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톰페크 콰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지는 찬양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소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의 형상 인쳐주옵소서. 요아침 목화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소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예수전도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노형건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새벽 날개 이일인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사랑은 언제나 정필립의 찬양입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정자영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값비싼 향유를 강찬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바리톤 김동섭의 그 이름 예수 띄워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스승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요, 말이 아닌 삶으로 서로 낮추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 생명을 보람있게 이어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따라갈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미국의 한 대학교 정원에는 그리고 영원히라는 짧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비문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한 대학생이 등록금이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쓰고 싶은지 물었는데요. 학생은 빌려주신 돈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졸업하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하겠는가 라고 목사님이 묻자 학생은 취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질문을 이어갔죠. 그리고 그 다음은? 학생도 답을 이어갑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학생이 답합니다. 늙고 병들겠죠? 목사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질문 앞에서 학생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영원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지옥에서의 영원이고 또 하나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영원이다. 이 말을 들은 학생은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훗날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그리고 영원히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1: 근데 인생은 현실만 보고 살다가 그거로 끝마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보고 살고 영혼을 위해서 다름박질하고 있는데 네. 역시 유물세계에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는 거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돼. 네.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 그거를 소개해 줘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0: 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더 널리 전해야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후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 교사를 지내셨던 윤경희 선생님과 또 남편 되시는 이기상 집사님 네 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삶의 아픔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감사가 먼저이고 은혜가 먼저임을 고백하는 한 사람. 중앙기독초등학교에서 근무하셨던 윤경희 선생님을 만나봅니다.
0: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기상 집사님과 윤경희 집사님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예, 드물어 남편까지 모시고 왔어요. 네. 예. 극동방송 직원들한테 인사를 한번 하셔야죠.
0: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또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남편 집사님부터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요?
2: 예, 저는 수원에서 거주하면서 사실은 우리 김정환 목사님을 중앙침례교회에서부터 좀 뵀었고.
0: 아, 그러셨군요.
2: 그때 제가 초심자였을 때 저희 집에 신방까지 와주셨던. 와. 또 저희 큰아들 내외의 주례를 맡아주셨던 그런 인연으로 사실은 아버님 같은 또 가장 가까운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한 40여 년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해서 뭐 학교 교수로서 조금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디옥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집사입니다.
3: 근데 5월 달을 가리켜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두 분이 싸움은 안 하죠? 네.
2: 예전에는 싸움을 했는데 그 네. 가장 커다랐던 이유가 사실은 이 저희 믿음에 대한 것 때문에 네. 예,

0: 제가.
1: 근데 누가 먼저 믿었는데요?
2: 제가 우리. 먼저 믿었습니다.
1: 그렇죠? 아.
2: 네.
1: 그러니까 신앙이 좀 엉터리니까 자꾸 바가지를 긁었겠지. 네. 교회 가자. 그렇죠?
0: 네. 네.
1: 그러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저 만화님의 권면에 이제 교회 가서 직분도 받고 가정. 그래서 이제 아들 며느리 자랑 좀 해보세요. 윤 선생님이.
2: 저희 아들이 둘인데요. 큰아들이 이제 하버드 졸업했고.
1: 하나는 미국에 하나 있죠?
2: 미국에 네. 하나 있고요.
1: 또?
2: 두 번째 아들은 이비인후과 하고 있어요.
3: 네. 네.
1: 그리고 광주에서?
2: 네. 거기서.
1: 무슨 과예요?
2: 연세봄 이비인후과입니다. 이비인후과.
1: 그래서 예. 이제 아들 둘, 며느리 둘.
2: 네.
1: 저?
2: 네.
1: 저 손주, 손녀는 몇 명?
2: 손녀 하나 있습니다.
1: 아직?
2: 네.
1: 아니 이제 가족은 이제 아들 둘만 뒀는데
2: 네.
1: 큰아들은 미국에 있고요.
2: 네.
1: 어디 뭐 회사에 중역을 맡고 있고
2: 네.
1: 며느리는 의사라면요?
2: 네.
1: 어디서 의사를 해요?
2: 노스웨스턴 병원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WHO 산하에 그 백신 연구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국제기.
1: 그러면 이제 거기도 딸이 하나 있어요?
2: 네, 거기에 이제 저 손녀 하나 있습니다. 네.
1: 그럼 뭐 보고 싶어도 자주 못 보겠네요.
2: 아, 근데 이제 고맙게도 그 인터넷으로 한 달에 한두 번은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통화하면은
1: 우리 손녀 딸이 받고
2: 소윤이가 나타나서 막 재롱도 부리고. 네.
3: 손녀는 몇 살인가요?
2: 손녀 올해 11살 됐습니다.
3: 아, 너무나 예쁘네요.
2: 중학교.
0: 예. 근데 큰 며느리가 저는 그거 보면서 조금 현명하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그 영상으로 보이기가 싫을 텐데도
1: 예.
0: 영상을 그냥 틀어놉니다. 한두 시간을 그냥 틀어놔서 자기들도
3: 아니라.
0: 생활하면서 뭐 아들도 나타나갖고 헤이 데디도 하고 뭐 또 며느리도 이제 나타났다가 또 손녀가 와서 재롱도 떨다가 저희도 이제 밥 먹는 거 같이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왜 잠깐 통화를 하게 되면 경직돼 갖고 할 얘기 인사하고 나면 사실은 더 이상 할 그렇죠. 얘기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를 해놓으니까 저희도 좀 편하고 자기들도 어떤 때는 뭐 누가 안 보이면 어디 갔니? 그럼 샤워하고 있어요. 그럼 또 나타나갖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3: 저는 잠깐 영상 통화하신다 그래서 한 5분 잠깐 통화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거실에서 같이 있는 듯 서로 화면을 켜두고 일상을 공유하시는 거군요. 좋은 방법이네요.
0: 굉장히 참 현명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1: 그럼 이제 큰 며느리는 의사하고 둘째 며느리는요?
2: 둘째 며느리는 변호사인데요. 아, 지금 우리 둘째 아들이 제 귀가 이렇게 아파서 엄마 고쳐준다고 이비인후과를 갔거든요. 근데 이비인후과 레지던트 1년 차 때 엄마 못 고쳐. 그냥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막내 며느리는 그 노무 재무 병원에서 어떤 땐 간호사가 부족하면 간호원 그리고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3: 그러시군요.
2: 네, 네. 네.
3: 또 귀한 다복한 가정을 이루셨는데.
2: 아유 감사합니다. 네.
1: 그럼 이제 이 5월 달에 가정의 달인데 내가 볼 적에는 우리 이사장님 가정이 모범 가정같이 느껴져서 오늘 오시라고 그랬는데 윤경희 선생님은 뭐 기독교 초등학교에
2: 네.
1: 담임 선생님도 하시고
2: 네.
1: 우리 집사람하고 굉장히 가깝게 만났을 텐데
2: 네.
1: 우리 집사람 장점이 있다면 뭐고 단점이 있다면 뭐요?
2: 아, 원장님은 이렇게 심기운 곳에 꽃피우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늘 미국에서 여기 오셨지만 그 당시는 엄청 열악했지만 그곳에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그리고 유치원도 잘 하시고 그리고 하여간 학교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우리 원장님이 정말 성실하시고 정말

0: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네. 감사했어요.
1: 드루이 네. 사모님과 함께 하면서 네. 정말 많은 부분들을 네. 보고 또 배우셨을 텐데요. 네. 이렇게 인연이 깊으신데 맨 네. 처음 어떻게 또 트루디 사모님과 알게 되셨는지 그 첫 만남 계기도 궁금합니다.
0: 네. 제가 원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1: 아, 네.
0: 네. 근데 한 89년도에 수원

0: 유치원에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봤는데 교인이어야 된대요. 예,
1: 기독 유치원이니까요. 네. 예.
0: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한테 우리 중앙 침례교회 나가자. 그래서 한번 나가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괜찮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교회에 다니게 됐고 우리 아들이 중앙유치원에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유치원에 다니는데 거기서 성경 말씀을 외워오는데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엄마가 모르면 이거 안 되겠다.
1: 아이도 외워오는데 네. 나도 외워야겠다라고 네. 생각하셨군요.
0: 네, 싶어서 거기 그때 그 중앙 침례교회에서 영어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거를 신청했는데 네. 거기 선생님이 우리 원장님이셨어요.
1: 아, 그때 그 네. 강사분이 트루디 사모님이셨군요. 네.
0: 트루디 네. 사모님한테 그 영어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그 성경 공부가 끝나면 또 성경 공부 가르친 그 제자들을 우리 원장님이 그 인계동 집에 초대하셔서 쿠키도 구워주시고 커피도 타주시고 그 쿠키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원장님하고 친했어요.
1: 네. 따뜻한 시간을 많이 네. 나누셨네요.
0: 너무 예. 좋았어요.
2: 윤경희 선생님은 모범적인 선생님인데 네. 일찌감치 선을 놨더라고요.
0: 네.
2: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0: 네. 2015년에 제가 돌발성 난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 왼쪽 귀가 갑자기 안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고치려고 막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1: 그래서 교직을 그만두고
0: 네, 집에 있었죠. 집에 있으면서 너무 무료한 거예요. 좀 이거 고치려고 힘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2: 윤경희 선생님은 우리 집사람이 따옴씩 미술을 가르쳐주는데 소질이 있어요?
0: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 집중할 수 있고 또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장님 그림 그리실래요? 그랬더니 아 그러자? 그래서 그 원장님 그 주변에 있는 물건 뭐 연필이라든지 꽃병이라든지 뭐 원장님 쓰시던 그런 것들을 하나씩 그렸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완성되시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원장님도 그림을 그리시는 그런 DNA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그렸죠.
1: 그럼 몇 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0: 7년 동안은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그림도 그리고
1: 오랜 시간 함께 하셨네요.
0: 네, 네. 그랬고 코로나가 난 다음에는 조금 힘들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지금까지 예, 원장님하고 친구하고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0: 네, 네. 예.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윤경희 집사님, 이희상 집사님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1: 우리 이사장님은 현대에 오래 계셨죠?
2: 예. 예.
1: 그 수소차를 내가 이회장님하고 한번 타봤는데 그 수소차가 요새 나와요? 안 나와요?
2: 예, 지금 수소차가 생산 중에 있고요. 판매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사회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그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보편화가 안 돼 있어서 판매량이 적기는 합니다만은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소차가 승용차보다는 대형 트레일러나 이런 차 같은 경우에 더 오히려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상용용 차로서 지금 이제 스위스라든지 전 세계에 수출을 해갖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10년 이후에는 미래의 에너지로서 아마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수소차 하면 우리 청취자들이 잘 모를 텐데 수소차 하면은 뭐가 들어가서 움직여요?
2: 아, 예. 수소차 그러면 이제 수소와 공기를 갖다가 결합을 해서 전기를 발생을 시킵니다. 자동차 내에서.
1: 예.
2: 그러니까 이제 원리는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는 거를 역으로 수소를 싣고 다니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시켜서 전기를 발생시켜갖고 전기 모터를 부동하는 그런 차입니다.
1: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는 그냥 휘발유과 가서 휘발유 넣고 엔진 타면 가는데 이런 거는 어디 가서 이걸 분리를 누가 해야 돼요?
2: 아, 그게 이제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가고 아, 우리 연료 넣듯이 수소를 갖다가
1: 집어넣는다.
2: 네, 그렇게.
1: 그러면은 지금 뭐 휘발유는 떨어질 때까지 가고.
2: 네.
1: 수소도 떨어질 때까지 가고.
2: 네, 그렇습니다.
1: 그럼 어디 가서 넣어야 되는데 네. 휘발유 가게는 뭐 여기 가면
2: 그렇습니다.
1: 많으니까 쉬운데 앞으로 그 수소
2: 충전소.
1: 예, 네.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네.
2: 예, 그게 이제 참 고민입니다. 왜냐면 차량 대수가 아직 얼마 안 됐는데 충전소를 많이 짓자니 투자금이 또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에 대한 그런 문제도 좀 있어서요.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 충전소는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빈도수가 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사장님이 좀 아깝다고 느끼는 게 뭐 그런 기술도 있는데 정년이 돼서 나와서 뭐 있는 걸 봤을 때 뭐 동지들이든 와가지고 조그만 기업이라도 하나 해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2: 아, 예. 지금 저기 작긴 하지만요.
1: 네.
2: 그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컨설팅 회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컨설팅을 한다면은 앞으로 자동차 짓는 사람들을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2: 부품 회사. 주로 이제 이 자동차 자체는 현대자동차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0: 저희가 이제 은퇴한 사람이 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밑에 많은 영세한 부품 회사들은 방향도 못 잡고 있고 또 뭐가 중요한지도 잘 모르고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이제 저랑 같이 근무했던 은퇴한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하나의 협회로 만들어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뭐 컨설팅을 원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봉사 형식으로 해서 커다란 비용 없이 저희가 그분들한테 앞으로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1: 만약 이 방송을 듣고 아, 나 그 양반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어디로 연락을 해야 돼요? 뭐 지금은 나와요? 회사.
0: 회사는 아직 등록은 안 했고요. 저희가 네. 이제 아름아름 아는 분들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2: 네.
0: 제가
2: 네, 오늘 네, 이 방송 시청 취하시고 또 궁금한 점, 또 문의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극동방송에 연락 주시면 예. 저희가 또 집사님과
1: 극동방송에 연락을 하면 이 연락을 예, 드릴 수가 있죠.
2: 잘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저희들 분이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3: 아니요, 저희요? 네. 네.
0: 저 대학교 1학년 때
3: 같은 클럽
0: 인천에 있는 서클에서 만났어요. 아,
1: 네. 대학교 다니면서
0: 네, 네, 대학교 네, 1학년 네, 때 네.
2: 동호회에서 만나셨고
0: 네, 네, 그런 식이죠. 네. 네. 네. 그래서 1년 동안은 활동하는 동안은 연애를 못 하게끔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호회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그냥 알고만 지냈다가 그게 해제되면서 제가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그 당시에는 편지를 썼죠. 네. 왜냐하면 이메일도 없었고 네. 뭐 카톡도 없고 그랬으니까
2: 편지로 고백을 하셨네요.
0: 편지로 해서 인연을 맺게 됐죠.
1: 그리고 군대를 갔죠. 안 갔어요?
0: 아, 저는 현대자동차의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거기서 근무하는 게 군대를 군대. 대체를 해서
1: 아, 네,
0: 군대는 안 가고
2: 그러셨군요. 예, 예.
1: 그럼 이제 결혼은 예. 언제 했어요?
0: 결혼은
1: 대학 졸업 맞고?
0: 예, 졸업 맞고 여기는 학교 교사였고 저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83년에 결혼했습니다.
2: 오랜 결혼 생활이요.
1: 양가 부모님들은 믿는 분들이 아니고.
3: 네, 네. 믿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믿게 된 거는 정말 여기가 수원이 제 2의 고향인데 아 여기 와서 목사님도 뵙고 원장님 만나고 그리고 중앙 유치원, 중앙 기독 초등학교가. 저희들 많이 이렇게 잡아준 것 같아요.
1: 그럼 아드님은 중앙기독교 초등학교 뭐 댕겼어요?
3: 아, 3학년, 4학년 댕기고요. 네. 작은 아들은 1학년, 2학년 당기고 그 다음에 미국을 갔어요.
2: 네. 네. 그 아들 교육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 좋은 기독 유치원 보내고 싶어서 네네. 교회를 등록하셨는데 교회를 등록하자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우리 집사님 심정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0: 저도 처음에는 좀 부정적이었죠. 야, 꼭 교회를 가야지만 유치원을 간다라는 게 그게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집사람이 계속 이제 저 욕을 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저희 옆집에 사시던 분이 저희를 전도를 해갖고 순복음교회를 한번 갔었었거든요. 네. 근데 순복음교회를 가서 예배를 보면서 아직 신앙이 없던 상태에서는 조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예배 보는 그 분위기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제가 부정을 했다가 중침에 한번 이제 가자고 중침 가서 그때 3부 예배인가 갔었을 거예요. 11시 예배. 가서 보니까 사뭇 분위기가 다르고 또 실제적으로 그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초심자긴 하지만 내가 같이 접하고 같이 할 수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그래서 이제
2: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네, 그래서 됐고
0: 그로부터 한 4년 뒤에 미국 가기 전에 이제 침례를 목사님한테 저희 두 부부가 같이 받고 애들도 같이 침례를
2: 그렇게
0: 받고
2: 그렇게 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군요.
1: 그런데 예. 엄마로서 얘들은 믿음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고 네. 또 거기선 영어도 조금씩 가르쳤고 네. 유치원에서 네. 저 그런 게 야 뭐 다른 유치원보다 조금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이제 사실 교회를 나와야 등록. 이제 믿지 않는 부모들이 너 뭐 나 처음

0: 시작할 때 아버지들이 다 등록하고 안 나와 그거부터면은 그래서 야 그래도 애들이 자꾸 아버지 교회 가자고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을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한데
1: 네. 오늘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전해지는 말씀에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자를 생업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또 떡과 생선으로 지친 몸을 안식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당연하고 생각했던 모든 일인데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니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입히셨고 먹여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느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저도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오늘 귀한 사연 보내주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친환경 자동차 컨설팅을 하시는 이기상 집사님, 그리고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 교사로 섬기셨던 윤경희 선생님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 가정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 제가요 요새 우리 남편하고 같이 제자인가 팬인가 이거를 읽고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팬이 아닌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뷰티풀 랜딩을 하는 그런 거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요새는 뭐 두 분이 싸움 안 할 것 같은데.
2: 싸움 잘 안 해요.
3: 요새는 기억 별로 없습니다. 제가
0: 싸움할게요. 예. 네. 남편이 항복하면 싸움할게요.
3: 맞아요. 그동안 네. 운전기사 겸 사실은 쫓아왔습니다.
1: 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아름다운 또 부부 모셨습니다. 윤경희 집사님, 이희상 집사님 네 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3: 네. 건강하십시오.
1: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의 새로운 복음의 통로 극동방송 청주본부가 개국 후 처음으로 여러분을 특별한 만남에 초대합니다. 북한의 엘리트였지만 오직 라디오 주파수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청주 극동포럼은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대표이자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인 김형수 대표를 강사로 진행됩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로 함께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될 겁니다. 2026년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나라 북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향감리교회 박형규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한 박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르는 말을 듣는 것.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 맞아, 어제 그런 일이 있었지, 아 일주일 전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의 삶으로 화답할 수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의를 위한 박해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와 악한 말 쉽사리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갖지 못한 이유 아닐까요? 아무도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비적으로 신앙생활을 감추듯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올려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됨을 감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것이 복음이 흘러가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있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르바던의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 가운데서 예배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전통적 예배 스타일과 현대적 예배 스타일의 팽팽한 싸움 때문에 진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둘 다 쉽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현대적 예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문화 속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 하는 것은 옳다. 교회의 예배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반문화적 관점을 강조하는 예배에서 눈에 띄는 차이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옳다. 예배 스타일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주로 주변 문화와 접촉하고자 하는 교회들이 예배를 그 사회에 의미 있게 만들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웰튼 게디는 예배 선물이라는 책에서 이런 접근법이 그릇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미 있는 예배를 찾는 것은 곧 예배를 시험하는 것이다. 진정한 예배는 언제나 의미 있다. 예배에서의 의미를 추구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법을 발견하는 것이다. 인간이 예배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 참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게디는 다음의 원칙들을 공부하면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한다.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용화롭게 하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찬양을 표현하고 성경의 진리를 전달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구원을 기대하고 성육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세우며 비전을 심어주고 헌금을 드리고 친교를 가르치고 아멘을 이끌어내야 한다.

스펄전과 함께하는 아침 묵상.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값없이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어떤 준비도 원치 않으시며 별다른 조건도 붙이지 않으십니다. 생명수를 기꺼이 받고 싶다는 소원만은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초대받은 자이니 어서 오십시오. 믿음도 없고 아직 회개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주님께 오십시오. 주께서 당신에게 그것들을 줄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값없이 와서 거저 받으십시오. 주님은 궁핍한 자들에게 자신을 친히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공원에 있는 식수용 수도꼭지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앞에 서서 나는 돈이 없으니 이 물을 마실 수 없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도 그 물은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물을 마실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따윈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목마른 사람이 누구라도 와서 마시라고 설치해 놓은 수도 꼭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이 마른데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기에 입술이 바짝바짝 타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처럼 자기들의 처지에 만족한 채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은 나는 저 강도나 벼락부자 된 사람들처럼 저런 식으로 구원받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 그 생수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목마름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값없이 생명수를 받은 자라면 주님 곁에 평온히 거할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가운데서 언제나 지금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당신이 과거에 받은 은혜는 오늘을 위해서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언제든지 은혜가 필요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인내의 시험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을 때 옵니다. 이러한 때 당신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 이번에는 놓쳤네요 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일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있을 때까지 참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필요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십시오. 기도는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헌신의 반사작용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오는 것을 배우는데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 고린도후서 6장에 말하는 환경입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면 당신은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깜짝 놀랄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은혜를 얻으십시오.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지금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어떠한 입장에 서 있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고 있다는 위대한 증거 중 하나는 굴욕을 당하면서도 주의 은혜를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니,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뭐든 쌓아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쏟고 항상 가난하게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때문에 소심해지지 마십시오. 다 쏟아붓는 것이 승리하는 궁핍입니다.

박경미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성장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한 애굽인을 죽여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모세의 나이 40세에 벌어진 이 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 인생 2막의 삶이 시작되어지죠. 그 경계선에 있는 모세의 살인사건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고 보기에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키워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애굽인으로서 히브리인을 노예로 다스려야 할진데 오늘 성경을 보면 정반대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인에 대한 표현을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 그 고역함을 보았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모세는 지금 애굽의 왕자라는 지위와 애굽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을 히브리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히브리인들을 형제라 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체성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기 위해 모세와 바로의 딸이 만나는 장면으로 돌아가 봅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만났을 때 저지 안 나오는 여인으로서 당연히 유모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때 만난 유모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었죠. 그 광경을 출애굽기 2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성경학자들은 모세를 데려가서 젖을 먹였던 기간을 대략 3년으로 봅니다. 궁중에서 유모로서 모세를 보살핀 기간을 또 2, 3년 정도로 보고 있죠. 그러니 어머니 요게벳에게 주어진 시간은 대략 5년 정도의 기간이 모세를 히브리인으로서 양육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었고 그 후 35년 정도를 애굽인으로 교육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5년과 35년의 대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이 40에 스스로를 히브리인이라고 당당히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면에 5년을 품에 안고 흘렸을 요게벳의 눈물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모세에게 신앙 교육을 했을까요? 부모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명히 가르쳐 주기를 소망했던 그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녀의 최선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모의 신앙 교육이 오늘의 히브리인 모세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신앙 교육의 첫 걸음은 부모입니다. 아이에게 앞으로 주어질 수많은 학교 교육과 문화 교육 속에서 그 아이가 스스로를 성도로 살고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서부터의 신앙의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22장은 이렇게 말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에도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자녀들과 거룩한 책임을 다하는 부모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과 민족적 정체성을 모세에게 필사적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했을 요게벳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만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가문이 이어지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애청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화목이 온다는 사실 기억하며 오늘도 은혜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신앙의 삶 살기를 소망해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양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미 목사였습니다. 늘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호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호입니다. 집을 짓다 보면 기둥과 석가래를 잇는 단단한 매듭이 필요하듯 우리 삶도 수많은 관계의 매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이라는 매듭을 가장 아름답고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흩어지기 쉬운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띠와 같은 것이겠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라는 띠가 둘러지지 않으면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반대로 조금 부족하고 서툴러도 사랑이라는 띠로 묶여있다면 그 가정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겠죠. 오늘 하루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따뜻한 매듭을 한 번 더 전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오늘 성가산책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음악으로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먼저 모차르트의 초기 작품 중에 하나인 코로네이션 미사, 우리말로 대관식 미사를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는 19곡의 미사를 남겼는데요. 그중에 16번째로 작곡된 이 대관식 미사는 그의 나이 23살에 잘츠부르크에서 완성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작곡된 것이지만은 어떤 모차르트 해석가는 그의 나이 23살에 황혼의 삶을 느꼈다고 할 만큼 짧은 생에 긴 음악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한 나이에 작곡한 것으로 완성도가 아주 높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차르트가 이 시기에 잘츠부르크 궁정음악가로 봉직했기 때문에 당시에 대부분의 곡이 교회음악으로 작곡됐죠. 모차르트는 그 당시에 독일과 프랑스 등지에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작곡을 해서 더더욱 이 노래가 힘이 있고 규모도 크고 전통적인 교회 양식에 의한 호모포니, 그러니까 선율과 화성이 서로 뚜렷하거나 음악의 텍스처가 화음 진행으로 되는 이런 스타일로 작곡됐습니다. 먼저 키리에 들으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단테 마에스토소로서 전주 없이 합창을 하는데 한마디 안에 포르테와 피아노가 급작스럽게 나타나면서 극적인 조화를 보이는 곡입니다. 또 솔로의 가락이 아주 선율적이어서 인상적이고요. 윈체스터 교회 합창단입니다.

네,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키리에 주요리 불상에서 들으셨습니다. 뭐 굉장히 고백하는 노래 같지만은 아주 행복해 보이죠. 이것이 또 모차르트의 음악입니다. 여러분, 미사곡이 원래는 가톨릭 교회 음악이었지만은 지극히 예전적인 음악이어서 개신교에서도 많이 연주되고 있으며 교리에도 어긋남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이 곡의 전곡 연주 시간은 한 26분 정도 되는데요. 오늘 전곡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글로리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주님께 영광 돌리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성부의 아드님,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런 이제 가사로 되어 있죠. 글로리아. 이 악장은 독립적으로도 교회 찬양대에서 찬양이나 음악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합창과 사중창이 어울리며 아주 명쾌한 템포로 진행되고 있는 곡입니다. 연주는 윈체스터 교회 합창단입니다.

네,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들으셨습니다. 이 좋은 연주라는 것은 연주 테크닉만 좋은 연주가 아니라 작곡가가 의도한 대로 하는 연주가 좋은 연주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악기 주법이나 또 당시 합창단의 사이즈, 발성, 교향악단의 사이즈 이런 것들을 이제 작곡가가 원하는 연주를 했는데요. 그런 연주를 원전 연주 또 정격 연주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 합창단이 굉장히 그런 연주를 많이 했고 특히 소프라노 엠마 커크비라는 분인데요. 원전 연주 소프라노의 아주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들으실 곡은 크레도입니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크레도는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이죠.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시는 거 생각하시면서 들으면은 아주 가사는 제가 안 불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곡도 굉장히 호모포닉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곡들이 그렇지만은 당시에 미사곡을 30분 이내에 작곡해야 되는 임무가 있었는데 글로리아나 크레도는 가사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똑같은 가사로 네 파트가 동시에 나가는 호모포닉하고 빠르게 작곡을 하는 것이 작곡가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곡의 중간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시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사람으로 오시사 이런 가사는 또 신비함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중창으로 처리하면서 곡을 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사에서는 또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크레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투스가 세 번 반복된 다음에 호산나 인엑셀시스, 호산나 높은 곳에가 합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베네딕투스, 복이 있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를 사중창으로 노래하는데요. 바이올린의 주제가 참 여기서는 또 인상적입니다. 베네딕투스 후에는 다시 호산나 인엑셀시스, 호산나 높은 곳에가 합창으로 또 나옵니다. 윈체스터 교회 합창단입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호와 함께 성호산 찾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모차르트의 음악을 특집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크레도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상투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상투스와 베네딕투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악장은 아뉴스데이, 세상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곡은 소프라노 독창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멜로디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거로의 결혼에 나오는 곡입니다. 거기 나오는 도베소노라는 백작 부인의 아리아인데요. 모차르트가 오페라 곡을 먼저 쓴 게 아니고 이 대관식 미사를 먼저 써놓고 나중에 이 곡이 이제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오페라를 쓸 때 자신의 멜로디 중에서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오페라 아리아 주제로 쓴 것입니다. 이 소프라노 독창이 길게 이어지다가 먼저 들으신 키리에에서 노래된 선율을 소프라노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합창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를 빠르게 연주하면서 이 곡을 마치게 됩니다. 들으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차르트의 코로네이션 메스, 대관식 미사 교회를 317번을 모두 감상하셨는데요. 이 곡은 모차르트의 19개 미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힘찬 작품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키리의 주제가 아뉴스데이에 나타나면서 곡의 통일성을 가져다 줬고요. 아름다운 소프라노 독창의 멜로디가 곡의 아름다움을 더했다고 할 수 있는 곡입니다. 이제 다른 모차르트의 곡인데요. 뭘 할까 하다가 독창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엑술타테 유빌라테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기뻐하라 찬미하라 이런 이제 제목으로 돼 있죠. 당시에 모차르트는 이 곡을 쓸 때 17살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놀라운 극적인 감각과 선율미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1악장 알레그로는 F장조 4분의 4박자인데요. 이 아주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춤추라 기뻐하라 행복한 영혼이여 라는 이제 제목과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가사 조금 더 불러드리면요. 환호하라 기뻐하라 달콤한 노래를 부르는 너의 복된 영혼이여 천지가 너희의 노래에 화답하고 또한 내 노래가 칠연금으로 반주하도다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데 환호하라 기뻐하라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모차르트의 엑술타테 유빌라테 환호하라 기뻐하라 소프라노 바바라 본이었습니다. 제2악장인데요 이제요. 이건 안단테 A장조 4분의 3박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현악만이 노래와 함께 연주를 하는 아름다운 부분인데요. 제1테마가 있는데 이것은 현악3부로 제시되면서 비올라가 새로운 선율을 또 연주합니다. 독창은 제1테마를 노래하면서 뒤이어서 제2테마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불타는 마음이 부드럽게 해주소서의 줄거리로 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가사 제가 좀 불러드리면요. 온화하게 햇살이 내리쬐는 날이 밝게 빛나고 구름과 폭풍도 사라졌으며 예상하지 못한 평안이 정의로운 자들에게 찾아왔더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사방을 뒤덮었지만 일찍이 무서움에 떨었던 너희 기뻐하는 자들이여 이제 일어나서 이 화려한 아침에 한 아름다운 백합을 주께 바치도록 하라. 음악적으로는 자유로운 리듬으로 또 말하듯이 진행하는데 오페라식 표현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입니다.

네. 모차르트의 기뻐하라 환호하라. 엑술타데 유빌라테 2악장까지 들으셨고요. 3악장은 알레그로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아시는 곡인데 가사는 알렐루야입니다. 알렐루야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소프라노가 아주 화려하게 노래하고 있는데 아주 빠른 템포에 끊임없는 코로라투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음역은 굉장히 높고요. 밝고 찬란한 분위기. 전체 작품의 기쁨이 절정에 도달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 알렐루야 들으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엑술타테 유빌라테 환호하라 기뻐하라 마지막 곡까지 들으셨습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본이었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거의 돼서 모차르트의 곡 한 곡과 그 다음에 다른 곡 두 곡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모차르트 생애의 마지막 해 1791년에 작곡한 짧지만은 가장 믿음이 나타난 숭고하고 성체성이 나타난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참된 몸이시여 아베베른 꼬르푸스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노래합니다. 참된 몸이신 주 예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참으로 고난받아 희생되사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네.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도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천상의 양식이 되소서. 오 자비로우신 예수 사랑의 예수님이시여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데 이 곡은 리아스 챔보콰의 노래를 들으시고요. 계속해서 가족에 관계된 노래 준비했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은 테너 신동호와 국립합창단입니다. 그리고 들으실 곡은 도나노비스 파첨.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저 북녘 땅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준비했습니다. 이와 챔보콰입니다. 성원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벌써 정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정상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미 천국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과 함께 찬양 스케치 시작합니다.

정민석의 찬양이었습니다. 내형훈의 은총 입어.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김명식의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찬양 스케치 전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없던 힘도 생기고요. 그리고 시간도 정말 빨리 흘러가죠. 정말 옛 기억이셨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있지만 현재 진행형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 14년이 수일같이 여겨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은 과연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또 우리의 삶은 지금 행복한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랑을 누리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이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드러내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세상을 향해 내가 존재함을 울부짖기 시작한 순간부터 빛은 무의미의 도화지 위에 마음에 품은 것을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빛은 살아있는 불꽃처럼 어두움이 숨겨버린 고유한 의미들을 찾아내고 살아나게 합니다. 그것은 어둠이 감출 수 없는 영혼의 움직임과 은혜를 갈망하는 떨림이 끊임없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영혼이 자기를 끌어안아 주기를 간절히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연약한 그 누군가처럼 두 주먹 불끈 쥐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외면하기보다 바라봐 주시고 침묵하기보다 한마디 빛을 비춰주시며 깨어지고 넘어지며 높고 단단한 벽이 가로막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지지한다고 힘있게 외쳐주십니다. 길을 잃어 헤매이는 한 영혼에게 빛으로 찾아오시사 너를 찾아내어 참으로 즐겁다고 미소 지으시려고 빛으로 당신은 찾아오십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캠퍼스 위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지만 화가의 마음속에는 이미 완성된 그림이 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감정과 탄성이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가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하얀 캠퍼스 속에 미지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서 그 숨겨진 순간들을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울림이 아니라 화가의 터치와 부드러운 떨림이 모든 순간들을 지배해야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은 우리 삶 속에 실시간으로 베어버린 어둠을 거두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마음에 품으신 아름다운 작품들을 발견해 주십니다. 그 누가 나에게 아무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아름답고 행복한 존재이고 믿음지 않는 발자취가 아니라 완성된 미래가 내 앞에 펼쳐져 있음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림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품에 안겨 은혜의 하늘로 올라가십시오.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작품을 그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위로를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주님의 작품이 여러분 삶에 나타남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 스케치와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나요?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엔의 찬양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찬양 스케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혜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Praise Praise with Shiniu. Lamentations chapter 3 verse 22 and 23.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we are not consumed,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헬로 에브리원. How was your week? Hope you had a wonderful and blessed week, everyone. And hope you're having a wonderful day, too.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또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This is Jin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진이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So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네, no matter how yesterday felt. 네, 어제 어떤 하루를 보냈든지 God has given us a brand new day filled with grace and hope.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로운 은혜와 소망의 하루를 또 허락하셨습니다. They are new every morning.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요. Great is your faithfulness. 주의 성실하심이 아주 큽니다. Otherwise, he's so faithful God. 하나님은 정말 faithful, 성실하신 주님이십니다. As the sun rises again today, may your heart also be renewed with peace and strength. 오늘 다시 또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주님 주시는 새로운 평안함과 또 새로운 힘이 가득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Perhaps some of you are carrying worries, fatigue, or unanswered prayers today. 네, 오늘도 걱정, 또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또 피곤함이 있고 또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을 가득 안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But God's faithfulness, 하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요, has never failed.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God's faithfulness has never failed and it never will. Amen.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today,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0: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Lamentations chapter 3 verse 22 and 23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1: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we are not consumed,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Amen.
0: Have you ever noticed how different the world feels early in the morning? 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세상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경험해 보셨나요?
1: Before the noise begins, there is a quietness that almost feels like a gift.
0: 하루의 그 분주함이 시작되기 전에 고요함은요, 마치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1: The sunlight slowly comes through the window and for a brief moment, everything feels calm again.
0: 네, 창문 사이로 햇살이 천천히 들어오고 또 잠시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1: In the same way, God gives new mercy to our hearts every single day.
0: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새로움의 은혜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1: Not recycled grace from yesterday,
0: 어제 남은 은혜가 아니고요.
1: But fresh mercy for today's need.
0: 오늘을 위한 새로운 긍휼입니다.
1: Maybe there were disappointments, tears, or silent prayers no one else knew about.
0: 아마 우리 마음에는 또 실망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아무도 모르는 기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 But this new day is another reminder that God is still walking with you.
0: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1: His faithfulness did not stop overnight.
0: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밤사이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1: So, take courage today.
0: 오늘 우리 같이 용기를 내자고요. Amen.

Amen. Jesus is worthy, worthy of all our praises today. 네,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Amen. No matter what kind of day you had today, God's love for you has not changed.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Even when we feel weak or tired, His faithfulness quietly carries us through. Amen. 네, 우리가 연약하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요. And tomorrow, His mercy will be waiting for us again. 또 내일도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So do not lose hope. 우리 소망을 잃지 말자고요. Take one step at a time, trusting that God is already preparing the strength you need for tomorrow. Amen.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필요할 힘을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네, 오늘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everyone,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은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 잊지 말자고요. God loves you so much, and I love you too. Jeannie Yu였습니다. Bye, everyone.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어느 날 밤 바다 위를 항해하던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에 탄 모든 어른들은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면

그래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요.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음에도 한 어린아이가 그 아수라장 속에서 의자에 기대어 앉아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한 선원이 아이를 흔들어 깨우면서 물었습니다. 꼬마야,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야, 너 무섭지도 않아? 그러자 아이가 눈을 비비며 깨어 일어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이 배 키를 잡고 계신 분이 우리 아빠예요. 아빠가 운전하시면 안전해요. 저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상황들이 죽음과 같아 보일지라도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은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존 버년에게는 눈먼 딸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딸 걱정에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없으면 내 딸은 누가 돌보지? 여기서 죽으면 끝이야. 내 딸은 어떻게? 걱정에 구름이 몰려올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다고 해요. 딸의 생명도 너의 인생의 결론도 내가 내는 것이란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존 버년은 감옥 벽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나의 상황은 어두운 지하 감옥과 같은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시니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존 버년은 결국 그곳에서 절망 대신 희망의 대작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에 끝인 것과 같은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찬양 드라이브 가족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첫 찬양으로 강찬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던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에 회당장 야이로는 괴로워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음과 같은 고난과 역경에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기보다는 믿고 나아가는 것,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상황을 뛰어

넘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믿고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 공중근의 고개사가 높은 곳에서 몸을 날리며 막 고개를 보여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잡아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고개사는 공중에서 자기 손을 쭉 뻗어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공중으로 허공으로 자기 몸을 던지고 손을 쭉 뻗기만 하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한다는 거죠. 잡아주는 파트너가 제 시간에 정확히 자신의 손목을 낚아챌 것을 100% 믿을 때 이 고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고개사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막 줄을 잡을 부둥부둥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파트너가 잡지 못해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신 것은 너의 노력을 중단하고 나에게 너의 모든 상황을 온전히 던져 맡겨라, 손을 뻗기만 해라, 그 다음은 내가 한다 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내가 스스로 상황을 해결해 보려는 두려운 몸짓들로 다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주님의 손에 나를 던지며 맡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전시원의 주님께 맡기리, 강원명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전시원의 주님께 맡기리, 강원명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은 울며 통곡하는 자들로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하지만 같은 일이라고 해도,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잠자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부활한 자들은 잠에서 깨어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인간은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두려워하기만 하죠. 하지만 삶과 죽음의 모든 주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평생 아끼던 회중시계가 완전히 망가져서 동네 수리점에 가보니까 부품이 다 닳아서 수명이 끝났어요. 이제 이거 고철 덩어리에 못 고쳐요 라면서 고개를 저었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 시계는 이미 사망을 해서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노신사가 그 시계를 보더니 이 시계는 죽은 게 아닙니다. 잠시 쉬고 있을 뿐이죠. 이 노신사는 바로 그 시계를 처음 설계하고 만든 제작자였다는 것이죠. 제작자의 손에 시계가 들어가게 되었고 남들이 쓰레기라고 고철덩어리라고 부르던 그 부품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시계는 새것처럼 작동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생명이 멈추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죽음조차도 다시 깨울 수 있는 잠시의 멈춤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깨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베레카이의 깨어있으라, 워십 찬양 베스트 앨범 가운데 다시 한번.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베레카의 깨어있으라, 워십 찬양 베스트 앨범 가운데 다시 한번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숲속에 작은 벌레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통통하고 건강했던 애벌레가 딱딱한 고치 속으로 들어가더니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친구 벌레들은 슬프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는 죽었어. 저 딱딱한 껍데기가 그 무덤이 될 줄이야.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나비가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죽은 게 아니란다. 더 멋진 모습으로 깨어나기 위해 잠시 자고 있을 뿐이야. 얼마 후에 모두가 무덤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치를 뚫고 찬란한 날개를 가진 나비가 날아올랐다라는 것이죠. 다른 벌레들에게는 종말로 보였던 순간이 나비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죽음은 멸망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깨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기 위한 잠시의 대기 상태로 보셨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리허설 도중에 갑자기 지휘자가 연주를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지휘자는 아주 미세한 불협화음을 들었기 때문에 단원들에게 잠시 멈추고 악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연주에 망했구만. 음악이 죽었어. 다들 악기를 놓고 가만히 있잖아. 끝났어. 하지만 지휘자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악기를 조율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했고 잠시 후에 이전보다 훨씬 웅장하고 완벽한 연주를 펼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경꾼에게는 중단, 끝처럼 보였지만 지휘자에게는 더 완벽한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비웃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이 조율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침묵을 깨고 더 큰 생명의 찬양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정자해의 나비의 꿈, 옥탑방과 천사들의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정자레의 나비의 꿈, 옥탑방과 천사들의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까지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부정한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까지 찾아가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고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명령하셨다는 거죠. 혹시나 백성이 기적에만 관심을 가질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은 사실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능력을 보고 기적보다는 복음에 더 반응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적만을 보고 기적만 따라가고 기적이 없으면 안 믿고, 그게 아니라 복음에 더 반응하는 사람들. 영국의 유명한 의사였던 윌리엄 헌터는 환자를 정성껏 치료해서 살려낸 뒤에 환자의 가족들이 감사를 표하면서 선물을 가져오면 항상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상처를 꿰맨 것뿐입니다. 실제로 피가 흐르게 하고 생명을 다시 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에게 집중하시고 저에게 감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소녀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부모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단순히 인기를 얻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복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을 돌게 하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염려하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토브러브의 염려하지 말고, 지선의 염려하지 말라.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토브러브의 염려하지 말고, 지선의 염려하지 말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럽의 한 골동품 시장에 오래된 바이올린 하나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줄은 끊어져 있었고요. 먼지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겠죠. 사람들은 그것을 쓸모없는 나무 판자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나타나서 그 바이올린을 집어들더니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아내고 줄을 맞춘 뒤에 연주를 시작했는데요. 그 순간 시장 전체에 천상의 선율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노신사가 당대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자이면서 연주자였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먼지가 쌓여서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도 생명의 제작자이신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다시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의 깊은 정글에서 병들어 쓰러진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셨다고 해요.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던 그 한 아이가 드디어 눈을 떴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기적이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더랍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사람들을 진정시키시고 가장 먼저 따뜻한 스프 한 그릇을 가져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 아이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필요합니다. 먼저 먹여야 합니다. 먹이고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면 우리 그때 기뻐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아이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베푸신 후 그 직후에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일상의 배고픔까지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며 그분께 나아가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곡 윌러브의 다시 일어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화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이번 5월은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선물하고 받기도 하지요. 지난 금요일은 스승의 날이었으니 일반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선생님 또 목사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린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삶의 지혜를 주시는 스승을 넘어서 영생을 향한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지요.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인도하심은 알면 알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대단하기만 합니다. 찬송 가사처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빨리 나아가면서 그 안에 거하는 하루 또 마무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세 곡의 찬양으로 오늘 Grace to You 문을 열었습니다. 이광희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손영진의 거룩 거룩 거룩, 그리고 경배와 찬양 앨범에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하셨습니다. 이 감기가 아마 오늘 내일 며칠은 더 갈 것 같아요. 아직 다 회복되지 않은 목소리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은혜의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지는 찬양은 워십곡으로 골랐습니다. 팀룩 워십의 너 두려워 말라, 그리고 홀리원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아이자야 61의 삶의 예배, 세 곡 이어서 함께 하시지요.

너 두려워 말라 팀룩 워십이었고요. 홀리원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아이자야 61의 삶의 예배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곡은 소프라노 신델라의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 그리고 베이스 바리톤 유명현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메조소프라노 정자영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세 곡 준비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메조소프라노 정자영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그레이스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진아의 찬양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

피함은, 내 주의 보혈은 메들리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장보영과 정재은의 연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준비했습니다. 또 찬양 들으시고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달빛가스펠 주일 순서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김명선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컨제 이 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요일 주일 달빛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주일 달빛가스펠은 오늘 국내에 있는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또 경배하고 또 주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잖아요.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귀의 기울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응답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 오늘 이 달빛 가스펠에 나오는 찬양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하시죠.

앰브로십의 주임재 아내. 예,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김효진 간사님의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랑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앰블워십의 곡을 한 곡 들려드린 것 같아요. 사실 유승화 전도사님의 목소리는 친근한데 또 이 앰블워십은 또 새로운 워십 팀인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응원하게 되는 그런 예배팀 이란 생각을 좀 했어요. 들으면서 화이팅입니다. 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엉킨 실을 풀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그때 이 실을 녹여 누에서 뽑는 것 같이 새 실로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녹아서 새 실이 되어 나옵니다. 아무리 인생이 꼬여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것이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예배 찬양은 앞에 곡은 피아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거룩이 능력임을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Will Love의 빛나는 유산 시편 16편이었습니다. 어제 그 사연을 소개시켜드렸죠. 501호님께서 지난주 토요일 방송 때 방송 시작하는 시간 1시 00초에 올려주신 신청곡이었습니다. 윌러브의 빛나는 유산. 이 찬양도 너무 좋으네요. 참 그 또 특별히 윌러브는 이 예배 찬양 예배팀이기도 하지만 그 유튜브 사이트나 이렇게 들어가 사이트가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We love creative team?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게 맞다면, 제 기억이 맞다면. 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탤런트들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같이 그 창의성을 가지고, 함께 팀이 되어서, 많은 이제 음악적인 결과물을 내는 것이 너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건강하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응원을 아니할 수 없는 네, 윌러브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지만 더욱더 부흥하시고 또 그 부흥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예배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 24시간 보고

하는 일이에요. 그 모든 게뭐 즐겁고 행복하고 되게 밝고 뭐 그러면 뭐 기쁨을 선택하지 말라 그래도 언제나 기쁨을 선택하죠.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 녹록하지 않다라는 표현으로는 좀 부족할 만큼 거칠고 때로는 험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볕이 하나도 들지 않는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현장에, 그곳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야곱이 잠기어 일어나서 그 꿈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골골짝 빈들 또 바다 폭풍우 불 어느 곳에 우리가 있던지 간에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알게 하시는 그 깨달음은 다른 것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중현아,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같이 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함께 할 거다. 끝까지 함께 할 거다. 너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 또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또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잘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잘 모아서 한 주가 지난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사연과 신청곡을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사연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어플리케이션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앱에서 바로 사연을 남기실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 사연은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됩니다. 그냥 기도 제목을 올려주셔도 좋고 신청곡만 올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샬롬,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남겨주셔도 너무 좋고요. 남겨주시면 배달 사고 없이 잘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곡 찬양 들을까요? 어노인팅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원어인팅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렸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주인 순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주일마다 반복되는 예배당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또 매주마다 만났던 사람들을 반갑게 만나면서 우리는 어쩌면 익숙한 곳을 들어가고 익숙한 곳에 앉아서 익숙한 찬양을 부르면서 익숙한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설레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늘 방문했던 예배당이지만 오늘 내가 예배당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면 오늘의 예배 가운데 그 기대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더 우리가 또 민감하게 또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덧 우리는 습관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준비해놓고 있어요. 아이자이 시티원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주 토요일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온 세상이 초록의 생명력으로 반짝이는 올해 세 번째 주일 새벽입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랑의 이름들을 불러보고 있습니다. 어린이, 어버이, 그리고 스승님까지. 생각해 보면은요, 이 모든 소중한 만남이 시작되고 완성된 곳은 바로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허락하신 가장 작은 천국이라고 하죠. 비바람 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곤 합니다. 오늘 새벽은요,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의 띠로 묶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밥상머리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바로 가족입니다. 네, 박목월님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도요, 집에 돌아가셨을 때 가족에게 너 사랑한다, 고맙다, 안아주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께서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31장 그 후에 야곱이 들으니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빼돌리고 우리 아버지가 소유했던 것을 가지고 이 모든 용화를 이루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이 안색을 보니 자기를 대하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너는 내 아버지 집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짐승떼가 있는 들판으로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들 아버지의 안색을 살피니 나를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아니하오.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오. 그대들이 아는 바대로 나는 온 힘으로 그대들이 아버지에게 봉사하였건만 그대들이 아버지는 나를 속여 내 싹을 열 번이나 바꾸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 나로 해를 보지

것이다라고 말하면 곧 모든 짐승이 점박이들을 베였어. 이렇게 하나님은 그대들이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어. 짐승들이 새끼를 벨 때가 되어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바라보니 가축들 위에 올라탄 수양들은 모두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었어.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눈을 들어 바라보라. 짐승들 위에 올라탄 수양들은 모두 점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이거나 줄무늬 있는 것이니 이는 라반이 내게 행하는 바를 내가 보았음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부었으며 또 거기에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제 너는 일어나 이 땅에서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헬과 리아가 이 말에 응답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물려받을 몫이나 유산이 어디에 있겠어? 우리가 그에게 이방인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는가? 사실 그는 우리를 팔았고 우리의 돈을 모두 삼켰어.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재산은 모두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것이니 이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시오. 이에 야곱이 일어나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락타에 태웠고 자기가 얻은 모든 가축과 재물 곧 밧단 아람에서 얻은 모든 짐승을 이끌어내니 이는 가나안 땅의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함이었다. 그때 라반은 그의 양들이 토를 깎으려 갔는데 라헬은 그녀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 야곱이 달아나는 것을 아람 사람 라반이 몰랐으니 이는 야곱이 자신이 달아나는 것을 그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모두 가지고 달아나 강을 건너 길르앗 산 쪽으로 향한 지 사흘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전해지니 그가 자신의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뒤쫓아 이랫동안이나 길을 달려 마침내 길르앗 산에서 그를 따라잡게 되었다. 그 밤 꿈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 너는 삼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일절 말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야곱은 그 산에 장막을 치고 있었고 라반도 자기의 형제들과 함께 길르앗 산에 장막을 쳤다. 드디어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대가 나 몰래 달아나되 마치 칼로 포로를 잡아가듯 내 딸들을 몰고 갔으니 무슨 까닭에 그대는 몰래 달아났는가? 왜 그대는 내게 고하여 그대를 웃음잔치와 노래와 북과 수금소리로 떠나보내게 하지 아니하였는가? 왜 그대는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이 볼 맞춤도 못하게 하였는가? 그대는 참으로 오리석게 행하였도다. 내 손에 그대를 해할 힘이 있으나 그대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너는 스스로 삼가 야곱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일절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대가 모름지기 그대의 아버지 집을 사모한 나머지 그 뒤 떠나기로 작정하였다 치더라도 무슨 일로 그대는 내 신상들을 훔쳤느냐? 이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되 사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딸들을 억지로 내게서 빼앗을 것이라 생각하여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신상을 찾아내면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형제들 앞에서 당신에게 속한 것이 내게 있으면 그것을 가려내어 당신에게로 되돌리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사실 야곱은 라헬이 그 신상들을 훔쳐낸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에 라반이 야곱의 장막과 리아의 장막과 두 하녀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신상들을 찾지 못하고 리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다. 그때 라헬이 그

두라비물 가져다가 락타 안장 안에 놓아두고 그 위에 앉아 있었으므로 라반이 온 장막을 다 뒤졌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내주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여인의 생리가 내게 닥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그가 뒤졌으나 끝내 그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부르르 화를 내며 라반을 책망하여 말하였다. 내 허물이 무엇이고 내 죄가 무엇이기에 당신은 나를 그리도 거칠게 뒤쫓으셨습니까? 당신이 내 물건을 모두 뒤지셨는데 당신이 물건들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셨습니까? 여기 내 형제들과 당신이 형제들 앞에 그것을 내놓고 그들로 우리 둘 사이를 판단하게 하십시오. 이 20해 동안 내가 당신과 함께 있었지만 당신이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그 새끼를 지운 일이 없었고 당신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맹수들에게 찢긴 것은 내가 당신에게로 가져가지 않고 그 손해를 벌충하였으니 그것이 낮에 맹수들에게 찢겼든지 밤에 도둑 맞았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내 손에서 그 값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내왔으니 곧 낮에는 타는 갈증이 나를 덮치고 밤에는 무소리가 나를 괴롭혀 내 눈에 잠이 깃들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당신이 집에서 20해를 지내되 14해를 당신이 두 딸을 위해 또 6해를 당신이 가축을 위해 봉사하였으나 당신은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이 경외하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당신은 틀림없이 나를 빈손으로 내보냈을 것이나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과 내 손의 로고를 아시고 어젯밤에 당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 딸들은 내 딸들이고 이 자손들은 내 자손들이며 이 가축 또한 내 가축이니 그대가 보는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날에 이 내 딸들이나 그들이 낳은 내 자손들에게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나와 그대 곧 우리가 계약을 맺어 나와 그대 사이에 증거로 삼자. 그러자 야곱이 한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세워 기둥으로 삼고 자기 형제들에게 너희는 돌들을 모으라 하고 명하니 그들이 돌들을 고두어다가 무더기를 만들었고 거기서 곧 그 돌 무더기 위에서 그들이 먹고 마셨다. 이에 라반이 그것을 요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이를 갈르엣이라 불렀다. 그리고 라반이 이 무더기는 오늘 나와 그대 사이의 증거이다 라고 말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하였고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는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나와 그대 사이를 살피소서 그대가 내 딸들을 괴롭히거나 그대가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를 더 맞아들이면 우리 곁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그대 사이에 증인이시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또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이 무더기를 바라보고 또 이 기둥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나와 그대 사이에 던져 싸운 것이니 이 무더기가 증거이요 이 기둥이 증거이니 이로써 나는 이 무더기를 넘어 그대에게 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고 그대는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쳐 들어와 해야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를 판단하소서. 그러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그때 야곱이 그 산 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의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되 그들이 그 산 위에서 떡을

먹고 온 밤을 머물렀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기의 손자들과 딸들에게 벌을 맞추고 그들을 위해 독을 빌었다. 마침내 라반이 돌아 그의 본거지로 돌아갔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31장 5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0: 보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한 석 달 동안을 정처 없이 살았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어떻게 돼가지고 해서 러시아에 이제 그 탈출해가지고 독일로 이제 갔거든요. 독일에서 이제 두 달 동안 이제 그 숨어 살다가 나중에 한국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한국에 연결을 취해서 한 4일 만에 이게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대한민국 국민이 돼서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보호받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나왔는데 저는 대한민국 들어올 때에 한숨을 먼저 쉬어야 되는데 제가 들어올 때는 또 이제 인천공항이 그 다 이제 간석지라는 걸 모르고 갯벌인 줄 모르고 청소 안 해서 더럽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 더럽나 해가지고 이제 이 남조선이 아직도 발전 못했구만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정원에 들어갔는데, 하도 이제 세뇌를, 제가 노동자들한테 세뇌해주던 게 이제 저한테 이것까지 이제 세뇌되다 나니까, 저희 북한에서는 그러거든요, 당기소들이. 너희 남조선이 도망치게 되면, 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놈들아? 너네 비밀 다 뽑아먹고, 내장 다 뜯어서 내장 팔고, 너네 고기는 다 이제 분쇄해서 다 이제, 없애버린다고. 근데 계속 그렇게 하던, 그게 이제, 저한테까지 세뇌가 된 거예요. 국정원에 들어가면 이제 점 이제 지하로 이제 들어가는데, 저 혼자 왔는데 뭐 지하에서 뭐 죽이는지 살리는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비밀 불라고, 비밀이 아니라 좀 정보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그거 하는데, 안 하고 이제 먼저 불면 이제 먼저 죽일 것 같아가지고, 불지도 않고 있다가 그게 한 6개월 만에 제가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거 한국은 그래도, 어쨌든 자본주의니까 살만하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아르바이트 한 번,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려고, 사실 아르바이트 나가자고 해서 나간 게 아니라, 제가 가족이 한순간에 다 잃었지 않습니까? 자식들 다 이제 잃었지. 제가 나와서 이제 알아보니까 자식이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고, 네, 저희 아내는 이제 본천 죽고, 자식들하고 이제 갈라지는 순간에,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술을 계속 먹었는데 정말 술을 먹어도 이 가시지 않는 건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럴 바치고는 한국이 어떤 사연지도 알아볼 겸해서 한 번 취직해보자. 취직해보려고 이제 10년 전에 제가 이제 취직해보니까 탈북민사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잘 알지 않습니까? 대다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탈북민을 하게 되면 이제 이방인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 제가 이제 북한 대학원 대학교요, 어디에요, 뭐 해가지고 강의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한국 분들 좀 아는 분들 챙기면서 나중에 취업 경험 좀 하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취업 알선을 받아가지고, 물류센터 가서도 일해보고, 건설장 가서 이제 노가다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인 운전공도 해보고, 북돌 공장 가서 이제 북돌도 생산해보고, 조선소 가서 용접도 해보고, 몸을 이제 그렇게 이제 혹사시키면서 하다가, 오늘날 이제 정부에서 한라그룹, 한라그룹에서 안전일꾼으로 이제 일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안전차장 한 2년에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잊어먹고 살았어요. 잊어먹고 살았는데 2년 동안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져온 돈도 있고 보통 뭐 이제 와서 또 이제 받은 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메스컴 타기 시작하니까 또 무슨 위에 돈이 잠깐 불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부동산 또 이제 땅 사고 막 해가지고 부동산 장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이제 제가 사기를 아예 크게 당해가지고, 돈을 다 잃고 나니까, 이게 또 망신시키네. 그래서 이때면,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라, 굶주린 상태에서 그걸 이제 소주 한 병 다 먹었지. 아시죠? 북한 사람들, 저 같은 건 술을 10병 먹어도 안 쓰러져요. 예. 우리는 40도, 60도짜리 막 이제 이렇게 원샷으로 이제, 한 병씩 이제 먹던 사람들이라서. 근데 너무 이제 허기지다하고 돈 찾으러 이제 다니다 나니까 허기져서 마지막에 이게 제가 그거 먹고 자다가 그저 어디선 제 노래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소리가 나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하는데 정신 싹 드는데 제가 이제 십자가 앞에 있더라고요. 십자가 앞에 있는데 십자가 보는 순간에 정처없이 눈물을 나는 거예요. 제가 와 하면서 야. 사람이 이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그때 두 번째로 제가 이제 하나님 불러온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세상에 이거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곱게 사는데 이제 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또 이제 골탕 먹입니까 해가지고 또 한 해 오고 그래서 또 이제 막 이제 눈물 흘리면서 아 나 이거 17억 떼었는데 17억 이거 좀 다 못 찾아도 좋으니까 한 700만 원이라도 좀 찾아주십시오 해가지고 나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 나 진짜 감사합니다 나 좀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데 그 뚜바닥 소리 나면서 그 노래 소리가 나는 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나이둥대에서 노래했어요. 그치, 그 보느라고 그 소리, 노래 소리 나오는 쪽으로 이제 보느라고 내가 이제 깨놨는데, 깨놔서 이제 눈도 보니까 집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스로 아마 119, 눌렀죠, 핸드폰.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린 다음에, 그 가운 입은 사람이 지금 오더니, 제가 지금은 좀 가까워서 그러지요. 제가 그때는 아주 자글자글 했습니다. 머리깔이 하나씩 뭐, 그러니까, 그, 우사가 와가지고 아버님 어쩌냐고 뭘 드셨어요? 그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어제 금요일날이니까 아주 한 잔 먹었다고 하니까 금요일날이요? 오늘 목요일인데 그러는 게 있어요. 에이 아니, 어제 분명 금요일이에요. 난 금요일날은 분명히 아니까 돈 찾으러 다니는 놈이 날짜야 정확히 기억하잖아요 여기. 그래서 아 난 분명 금요일인데요 하니까 아버님 오늘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며칠 날인 거예요. 그래서 나 21일이라고. 그러니까 21일이요? 아 오늘 지금 며칠인지 아세요? 26일이에요. 예, 네. 제가 거의 6일을 잔 거예요. 다섯 밤을 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속이 비니까 이제 그 제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막 이제 돌고 막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야, 이 그럼 지금 뭐 영양제 다 맞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매스컴 타고 하다 나니까 그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제가 한국 그 우리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같이 교회 가지 않겠나. 그래서 운야지리 교회가 제가 다닌 제일 처음 교회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그 운야지리 교회 그 본당 가게 되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좀 일어나실래요? 이제 그 조영 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인지도 뭔지 모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춤 나온 사람인데 좀 일어나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같이 온 사람 보고 좀 그분 좀 일어나게 하라고 그래서. 저것도 이제 한 자리에다 온 사람들은 조용히 살라고 해요. 여기 망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서는 것도 안 좋아하네요. 북한에서 당비소는 다 뒤에서 압력하는 사람이지, 이,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기 대한민국 중심들하고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지? 근데 그 앞에서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났는데, 우리 이분이 장성택 축구를 해서 망명한 사람인데, 우리 이런 분들 좀 우리 교회 나오는데, 다들 가서 좀 전도해가지고 오게 하라고. 저는 이게 심장이 철렁해가지고 조용히 살라 그러는데 이 정보를 다 숨기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상처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 교회 안 다녔어요. 야이씨 교회 안 다닌다 이게 무슨 날 이용해 먹기나 하지 말이야.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라고 하게 되면 이제 갔는데 그러다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저희 집사람 또 그 굉장한 또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김종원 담임 목사가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말씀을 이제 항상 얘기하는데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 하면서 그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는 게 있어요. 야, 내가 당비서까지 한 놈이 교회 가는 날 죽어도 내가 교회 가나 보라. 교회 가는 날이 있을 거라 보라. 지구가 깨져도 내가 교회 가는 날은 없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공언 장담하고 이제 막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또 제가 이제 돈 제가 해외에서 북한 그 선수로 뛰면서 국가대표로 뛰면서 대사업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쪽을 찔러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또 외국하고 해가지고 또 큰 장사를 하면서 좀 불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불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자꾸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 가다가 이제 혼납니다. 혼납니다. 이제 야 세상에 어디 하나님이 있어? 제가 그렇게 사태질 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가까운 사이일수록 미안하다, 고맙다 라는 말을 아끼지 않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은혜 받고 서로를 더 깊이 안아주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용서의 저자에게 한 성도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는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런 제 회개도 주님께서 받아주실까요? 그러자 이 작가는 인자한 미소로 대답했죠. 어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오늘 또다시 죄를 짓는다 해도 주님은 아마 언제 그 죄를 지은 적이 있냐 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안심한 성도에게 작가는 한 가지의 조언을 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죄를 절대로 다시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죄책감이란 낚싯대로 마음속 죄를 건져 올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죄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같은 죄에 다시 매이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순간 잠시나마 우리는 다시 죄에 매여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주의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보혈의 은혜를 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국립합창 단이었고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찬송은 샬롬 노래 선교단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고백한 죄를 이미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며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애들은 어른들 하는 대로 따라가요. 잘 키우세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다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오래 살리라. 자녀를 성경적으로 키우는 열 가지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긍정적인 말로 격려하고 용기를 심어주라. 두 번째, 부모의 목표를 강요하지 말고 자녀의 꿈을 존중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집에 가보니까 그 딸을 그냥 피아노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얘는 피아노에 취미가 없어. 매를 맞아가면서 피아노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는데 난 죽어도 피아노 안 친다고 그러는데 강요하지 말라고 그러지.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의 본을 자녀에게 보여줘라. 네 번째, 자녀들을 무시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랬죠. 다섯 번째, 일시적인 감정으로 자녀에게 매를 들지 말라 그랬죠. 다섯 번째, 자녀에게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 그랬어. 일곱 번째로 자녀의 요구를 무작정 거부하지 말고 선별하여 판단하라 그랬어. 여덟 번째, 큰 실수를 했을 때는 비록 자녀 앞이라도 사과하세요. 아홉 번째, 자녀들의 마음의 상처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언행은 삼가세요. 열 번째, 자녀들의 문제와 고민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친구가 되세요. 이걸 내가 애들 키울 때 누가 나한테 가르쳐줬으면 그렇게 가르쳐줬을 텐데 나한테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니까 자녀들 잘 키우세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 잊지 마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살 먹은 버릇이 80까지 간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준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탁해서 키우라고 주신 거죠.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튼튼한 다리라고 하더라도 한쪽 발만으로 온전히 걸을 수 없듯이 성품과 신앙이 없는 실력과 성공이란 하나님께 영광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실력과 신앙이 균형 잡힌 자녀로 기도하며 지혜롭게 양육하는 참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들 사랑하고 어린이들 보호하고 어려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챙겨주시고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트루바였고요.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인천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사역자 초롬의 주님 약속하신 말씀위에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연주 찬송으로 한 번 더 함께한 후에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시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이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는 때의 완성을 위한 계획으로서 만유, 곧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통일의 비전임을 믿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모든 갈등과 분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기를 간구합니다. 북한의

모든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 땅이 주님의 공의와 평화를 이루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창조주 만물의 통치자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화평과 사랑 은혜의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실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북한에서 온 한 자매님의 목소리로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으면서요.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소망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승리의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 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 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시라 자신의 육신으로 그가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담 곧 적개심을 허무셨으며.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이 생기고 마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미움 때문에 이 벽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시기와 질투, 두려움, 무언가 모를 벽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걸음이 있다면 특별히 분단의 벽을 허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막힌 담을 허무시는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복음 통일의 역사 가운데 오늘도 세계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참된 위로가 있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호산나 싱어즈의 목소리로 찬양했고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첫 찬송은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한시도 고향을 잊어본 적이 없는 북한이 고향인 유명심 자매가 사랑하는 오빠에게 전하는 편지 바로 만나봅니다.

0: 사랑으로 이어진 그리운 오빠에게 오빠 나는 오빠 동생 유명심입니다. 고향의 오빠를 그리며 지금 이 시각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고향을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이 글을 씁니다. 오빠 제가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 오빠와 헤어진 지도 벌써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월 조카들도 이제는 시집장가를 보내고 지금은 오빠와 형님이 살고 있겠는지 궁금합니다. 오빠, 내가 일찍이 아버지를 돌아가시고 오빠가 나한테는 아버지였는데 그때는 왜 오빠의 말을 듣지 않았는지 정말 후회가 되고 내가 지금 이웃당에서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을 때면 정든 고향이 오빠와 형님 그리고 조카들 얼마나 보고 싶고 먹어도 목이 넘어가지 않네요. 그 고난의 행군 시기 저희 가정이 굶을세라 오빠는 항상 저희 집에 와서 가마도 열어보고 뗄나무가 있는지 정말 아버지다운 심정으로 돌봐주셨는데 오빠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고향을 떠나 이웃당에 왔네요. 오빠 나는 현재 여기 이옥에서 닐란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으로 축복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무런 근심 없이 살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오빠 아무쪼록 건강하시오. 통일이 되는 그날에 우리 다시 만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 십자가에 흘리신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날을 그리며 꿋꿋이 살아서 하나님의 평화로운 나라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오빠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 땅의 형제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창조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오. 오늘 이렇게 떳떳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빛의 소금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북한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평화로운 나라, 지혜로운 나라가 조국 통일이 그날이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예비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이 세상을 더 잘 되게 번성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육신은 곧 하나님의 육신으로 받아들여 나가며 임마누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오빠를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고향 북녘 땅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차고 넘쳐서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은 북한이 고향인 유명심 자매의 오빠에게 전하는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유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막힌 길 앞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안전하고 평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전하지 않은 일이 닥칠 수 있다는 사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도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기독교의 적대적인 상황에서 생존하고 계시듯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의 가혹한 통치 체제 아래 생존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곧장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벗어나 도착한 곳은 비하히롯이라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비하히롯이라는 장소에 장막을 치게끔 하셨습니다. 이 비하히롯이라는 장소는 어떤 뜻일까요? 이 지명의 뜻은 이렇습니다. 협곡의 입구라는 뜻입니다. 지명 뜻대로 좌우는 큰 산이 자리 잡고 있는 협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흐르고 있었고 뒤에는 무서운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렇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흐르고 있고요. 뒤에는 무서운 애굽 군대가 병거를 몰고 지금 뒤쫓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좌우에는 험준한 산악지역이라 갈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포위된 상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직 열린 곳은 하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황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무슨 차질이 생긴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 여러분이 비하이로 돼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 저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 수많은 길을 놔두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 사방이 포위되어 있는 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 넣으셨습니까? 라고 저는 아마 불평하듯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한마디로 백성들은 여기서 죽는 것이 차라리 항복하고 애굽에 순응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판단하며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불평은 단지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육신에 대한 안전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막상 그곳을 벗어나게 하니 또 다른 어려움에 닥치니 하나님을 향해 바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큰 유혹거리로 다가옵니다. 만약 신앙을 포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살아갈 수 있었다, 목숨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신앙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침묵한다면 고통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협한다면 가족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자리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상황은 결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더불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성숙될 것이며 애굽 사람들은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없다면, 이런 어려움들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편안할 때, 육신이 안락할 때의 믿음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숙시킵니다. 이러한 혼란 사방 속에서 모세는 백성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명령입니다. 본문에서 가만히 서라 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실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박해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직접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묵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길이 열렸고요. 동풍이 불어와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진짜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0: 일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조선 성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감옥에서도 믿음을 지켜갑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기쁨으로 순교하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각자 모든 결과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하이롯은 단지 이스라엘의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기독교의 적대적인 나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시를 받고 체포가 되고 가족까지 위험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생명을 건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생명을 건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소중한 그 성경책은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도 비하이론, 정말 사방이 막혀있는 포위된 상태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싸운지를 너희들이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힌 길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입니다. 인간의 길은 막힐 때 하나님의 길은 열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비하이롯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방은 막혀있지만 열려있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막힌 길 앞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5월 17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밤부터는 하늘에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이 18도, 제주가 17도, 함흥과 강릉, 대전과 대구, 부산과 광주, 포항이 16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 여수가 15도, 강계가 13도, 평양과 신의주, 청진이 12도, 해산이 1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 33도, 서울과 춘천, 대전이 31도, 함흥과 강릉이 29도, 평양과 개성, 포항이 28도로 보이고요. 해산 27도, 부산과 목포, 여수가 26도, 강계 25도, 신의주가 19도, 청진이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동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반면 서해북부의 하늘에는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명지 올리보이스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는 역사의 시작점에 서 계신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맺어주실 열매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효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의심을 초월하는 회심의 미스바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이 미스바가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C는 여기입니다. 창세기 31장의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미스바라고 명명되어진 이 장소를 누가 두 주인공이 되어서 여기에서 세레머니를 하고 있어요. 이 미스바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라반하고 야곱이에요. 조카하고 외삼촌이에요. 사위하고 장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매우 가까운 두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관계가 이 미스바 현장에서 둘이 행해지고 있는 이 행위 안에는 물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아까 욥의 그 글들이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영적인 의미의 상황이 아니에요. 미스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31장의 스토리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야기의 중심은 이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엄마의 조언을 받고 엄마의 오라버지인 외삼촌 라반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긴 여정을 통해서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삼촌 집에 왔을 때 야곱은 참 거기에서 제2의 인생을 살 만큼의 축복을 찾았던 것 같아요. 삼촌 집에 와서 또다시 축복을 찾는데 아니 삼촌 집에서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만났던 친척이 누구냐면 라헬이라는 친척을 만나고 전쟁 장면이 연상이 돼요. 그 우물가에서 가축들을 이제 물 주려고 이 라헬이 데리고 오는데 복장은 그렇게 예쁜 복장 안 입고 왔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양치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굉장히 수수하게 화장도 하지 않고 그냥 마치 부엌에서 일하다가 나온 여성들처럼 이 라헬을 딱 봤는데 이런 장면이 연상돼 뽀잉 하고 야곱이 완전히 뻥 가버린 거죠. 꽂힌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이 앞에 있는 여자를 만났을 때 저도 뽀잉 했거든요. 이 여자면 내 인생의 축복이 정말 박덩굴처럼 굴러들어오겠다 생각했던 야곱에게 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내면서 차라리 에서한테 매맞는 게 날 뻔했다. 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촌은 자기 인생 속에 어떻게 보면 에서만큼 아니 에서보다도 더 심각한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초래한 존재였어요. 외삼촌인데 장인어른이시잖아요. 결국은 20년이 지나 31장 전반부에 자기 삼촌과 그 아들들이 다 양털 깎으러 나간 그 사이에 야곱은 아내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내가 그동안에 당신들 아버지라 우리 외삼촌, 우리 장인어른에 대해서 얘기 안 했지만 10번 넘게 나를 속이고 날 힘들게 하신 분이야. 게스라이팅 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계속해서 나한테는 당근처럼 뭐를 이렇게 앞에다 내놓고 그냥 매번 그걸 자기 이윤을 위해서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힘들게 한 사람이야. 그리고 도망갑니다. 삼촌 집을 나왔을 때그 소식, 사위가 딸들하고 손주들하고 자기에게 얻었던 그 가축들을 다 데리고 도망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라반이 자기 아들들과 사람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7일 만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 속에 두 사람이 결론적으로 오늘 31장이 끝나는 건 뭐냐면, 미스바에서 행위를 하나 해요. 돌들을 쌓고 돌기둥 하나 세우고 돌들을 다 쌓아서 여기서 이제 미스바 언약식을 합니다. 미스바 뭐라 그럴까요? 미스바 어떤 행위를 해요. 저는 이걸 언약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근데 저는 여기서 제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 라반 입장을 생각해봤어.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라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반의 경험을 여러분도 하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전 생각해보니까 조금만 생각, 금방 생각나더라고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생각이 나는데, 라반 입장이에요. 지금 외삼촌 장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 야곱이 사위잖아요. 그것도 딸 둘밖에 없는데, 그딸 둘한테 다, 딸 둘을 다준 사위고, 자기 집에서 빈털터리로 왔다가, 자기네보다도 더 양들과 목축들이 더 많아지니까 갑부가 된 축복을 누린 사실은 대릴사위잖아. 장인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말하지 않고 밤중에 야반도주하듯이 도망 나가버려? 여러분들이 라반이면 어떤 느낌을 가지시겠어요? 저는 한 단어로 말하면 배신감이에요. 라반이 배신감 느낀 거는 조금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내 사위 잘 되게 하려고 좀 힘들게 한 것도 약간 뭐랄까,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킬 때 며느리를, 아, 며느리 좀 키우려고 사람 만들려고 시집살이 시켰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라반이 생각한 건큰 차이 없는데, 라반이 느꼈던 건 배신이에요. 자, 지금 저는 생각이 났지만 여러분들 아직 이제 생각하실 테니까, 가까운데 정말 오랫동안 관계했는데 배신감 느끼는 관계 한 사람 생각날 수 있으세요? 이거는 손들지 마세요. 제가 이제 손들고 싶지 않지만 알고 싶을 때 눈을 한 번만 껌뻑이세요. 껌뻑하셨네요, 몇 분들이. 그 사람하고 이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하고 어떻게 관계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한테 그렇게 배신 때린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상처도 입혔고,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들 생각하면, 이 야곱이 물론 뭐 정당하다고 본인은 자기 입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여하간 아들들 몫에 가축들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 오히려 더 커지고 있거든요. 나를 그냥 같이 살아도 감지덕지 할 텐데 이걸 다 가지고 싹 나가버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어? 그렇게 배신 때린 사람하고 지금 어떻게 관계하세요? 크리스천이시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잖아요. 자, 두 번째. 조금 그 생각이 좀 심각해졌어, 벌써. 야곱의 입장은 어떨까요? 벌써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더 그걸 반복해보면, 야곱의 입장이 한번 보세요. 야곱은 피해자예요. 야곱은 상처 입은 거예요. 위력, 권위로 짓누르고 맨날 자기를 이용하기만 하고 헌신착처럼 버릴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외삼촌 장인어른, 거기다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지금도 나 잡으려고 쫓아온 거 아니야. 사람들, 장정들 끌고. 나는 피해자예요. 배신 때린 것과 상처 입힌 것, 이런 관계들이 우리 가까이에 깊이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대응하고 관계하세요? 어떻게 관계하세요? 크리스천이시잖아요. 목사잖아요. 오늘 미스바는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 깊숙하게 배신감과 상처를 느끼고 있는 우리 가까운 관계들 안에서

크리스천들이 선택하는 길이 미스바예요. 미스바라고 이름을 했는데 이는 누가 이 말을 했냐면 사실 제가 43절부터 읽은 것이 라반의 말입니다. 라반이 44절부터 읽는 게 더 좋겠네요. 이제 오라 내가 나와 내가 연약을 맺고 그것으로 나와 너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와서 기둥을 세우고 또 라반의 아들들이 모아서 돌 무더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름을 다 붙이는데 라반이 48절에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고 길르엣이라고 불렀으면 49절이요.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여기까지만 읽으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막 미스바 기도 같은 걸 하면 누군가 헤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헤어지지만 서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세요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 구절 읽어봐요. 라반이 뭐라고 말하죠? 미스바의 의미가 뭐야? 왜 미스바를 이렇게 만들었냐? 왜 이 행위를 하고 있느냐? 라반의 마음속에는 이거예요.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이 돌의 상징은 그거예요. 영어로 watchtower라는 단어. 한마디로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 나한테 상처 입힌 사람, 나한테 배신 때린 사람, 하나님이 감시탑이 되어주세요. watchtower가 되어주세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로 그냥 갈 거예요. 제가 이 설교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하는 이유가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안에 라반과 야곱과 같은 관계 속에서 대부분 지금 선택하시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관계가 신앙이 하나님이 그냥 와치타워예요. 감시하시는 하나님, 감시탑 되시는 하나님. 더 이상 배신 때리지 못하게 하세요. 나 배신 때린 거 아프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든 또다시 나에게는 배신 때리지 않게 하나님 감시 좀 해주세요. 이런 언약들은 우리들 사회에 만연하고 자주 있어서 우리들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에 선출되면 뭘 합니까? 선서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임한다고 선서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때는 뭐 미국 같은 데는 성경 위에다가 대통령이 손을 얹고 선서를 하거든요. 이렇게 선서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식 행사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한 게 있죠.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우리가 태극기 앞에서라도 시민처럼 살아가야지 하고 맹세를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평생 가약을 서약합니다. 뭔가 하늘의 힘을 빌려서 이거 잘 지키지 못할 약속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배신 때리고 있는 야곱을 향한 라반의 시선은 그냥 이놈 그대로 두면 또다시 그것도 내가 아니라 내 딸들한테 배신 때릴 수 있을 가능성을 알면서 자신의 딸들을 보호하고 상처를 주지 말라고 다른 아내들 맞이하지 말라고 이 언약식을 통해서 사위한테 다짐받고 있는 라반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요? 저 가끔 가다가 이런 행사에 이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스바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라반의 입장에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가끔 가다가 아까도 제가 막 이 저기 뭐지 액자 같은 거 여러분들이 개업식에 가져간다고 그랬는데 주로 그 개업식에 저를 또 초대합니다. 그래서 왜 초대하느냐 봤더니 옛날에는 그 이제 개업을 하거나 집을 새로 사거나 뭐 하여간 사업을 새로 오픈하면은 옛날에는 우리 문화에서 저 무당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을 못 부르니까 이제 목사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막 무당하는 것 정도의 역할을 부탁하는 것 같아요. 예? 부적을 붙이는 것처럼 제가 와서 기도를 하거나 성경 말씀 하나 읽으면 이런 bad luck, 액땜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 돌들은 그걸 상징할 거예요. 하나님, 이 세워진 돌기둥이 감시탑이에요. 우리 둘 사이에 지금 이 관계가 회복될 여지는 없어요. 또다시 배신 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저는 상처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시

믿기만 해주세요. 이런 의미의 미스바가 우리들 안에 있지 않나요? 51절을 보겠습니다. 미스바는 감시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냥 감시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둘 사이를 잘 이렇게 잘 지켜서 누가 나쁜 짓 하는지 하나님이 좀 감시 좀 해주세요. 근데 51절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봐라. 이 기둥을 봐라. 이 무더기와 증거가 되고 기둥의 증거가 되나니 무슨 용도를 쓰냐? 이 기둥을 넘어서 내게로 가서 내가 해야지 않을 거고 내가 이 무더기와 기둥을 넘어서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서 심판관 판단해 주세요. 미스바의 두 번째 의미는 바운드리, 경계선이 되어주세요. 우리 가까이 있으면 선을 넘을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 넘는 거 더 이상 원치도 않아요. 그냥 차라리 적당한 거리로 저만큼 한 팔 거리 정도에 떨어져서 더 가까이 오지 않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다시는 미스바 송해라고 이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나쁜 건 아니에요. 악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사람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을 신앙의 탈을, 신앙의 모습을 만든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감시자이자 경계선을 걷는 선이 안 넘어가는지를 이렇게 호루라기를 보는 심판관 정도로만 하나님과 관계하겠다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이런 배신을 경험하지 않게 저 좀 지켜주세요. 그 사람도 지켜주세요. 제가 배신을 경험한 그 경험 속에 축복을 할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끔 가다가 나에게 배신을 한 그 가까운 관계를 소식을 들을 때 뭔가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 사역에 어려움이 있으면 맞아, 하나님 잘 감시하고 계시다. 약간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인과응보야, 고소해.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제 안에 약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면 굉장히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배신한 그 관계를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이 뭔가 하신 것 같은 느낌을 줄 때 정말 감시탑이 잘 세워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혹시 제 마음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셨나요? 반대로 상처 입은 분들, 위력에 의해서 뭔가 권위에 의해서 뭔가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시부모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저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마치 그 법원에서 또는 경찰에서 접근 금지 명령 내리듯이 하나님 제발 좀 가까이 안 하게 좀 해주세요. 다시 안 만나게 해주세요. 좀 멀리 그냥 적당한 거리를 그냥 유지하고 제 감정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미스바는 야곱이 돌기둥을, 라반과 그 아들들이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계속 그것으로 리마인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배신당한 사람, 상처 주는 사람하고 이렇게 감시를 하고 경계를 걸 거야. 그것으로 내 인생은 내가 지킬 수밖에 없어.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보호 못하시는 것 같아. 이것을 우리 레리 크랩 같은 분은 The sin of self-protection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두 관계들을 생각나게 하셨거든요. 저한테도. 그러면서 구약의 그 두 관계가 저렇게 헤어지고 다시는 만나는 일이 없어지는 그런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내 삶 속에 아직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신약의 또 다른 돌을 보여주셨어요. 두 돌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돌입니다. 베드로가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0: 돌이 아니라 십자가의 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요. 우리에게 미스바가 아닌 새로운 돌이 있어요. 모퉁이 돌이 있어요. 예수님이세요. 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은 완전히 야곱과 라반이 자기의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상처를 입지 않고 서로에게 더 해를 입히지 않다는 적당한 거리나 감시 정도의 선을 넘어서요.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지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기초가 새롭게 있어요. 배신을 경험한 그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관계가 여러분들 삶 안에서 많은 부분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묵상할 때마다 그거야, 그러한 쓰라림이, 배신의 쓰라림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힘들게 할 때 주님 우리에게 초대하세요. 새로운 집을 다시 짓자고. 그리고 그 집의 첫 번째 기초는 모퉁이 돌이라고. 뿐만 아니라 그냥 모퉁이 돌이 아니고 보배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보배로움 때문에 우리들에게 보배로움이 회복돼요. 그 배신한 관계가 보배로운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돌은 벽이에요. 담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들이 두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돌로 경계선을 쳐놓고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서로 상처 입히지 말자고 서로 더 이상 상처 안 받고 상처 안 주겠다고 적당한 선을 유지하겠다는 이 경계선을 쳐놓은 이 관계 속에서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막힌 담을 허시는 이유가 나와 그 상처 준 사람과의 화목 이전에 더 먼저 중요한 화목이 있어요.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준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모으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평안 뿐만 아니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스바는 두 관계 안에 감시탑으로 하나님을 동원하고 나의 신앙이 그렇게 활용이 되는 것이에요. 미스바는 나한테 상처 입힌 사람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치고 경계선을 치는 것 정도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패턴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다른 비전을 줍니다. 배신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신령한 보배로운 관계로 내 삶 속에 그 배신을 준 그 존재가 나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는 보배가 되는 관계. 경계선 아니면 더 이상 상처를 더 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선 걷버리고 더 이상 관계하지 않으려고 작정했던 그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께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나아져가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미스바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가능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원천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31, 070-7018번에 1331번 수원원천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대전 한신교회를 섬기고 있는 원로장로 김영기 장로고요. 극동방송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요. 가슴에 새겨지거든요. 아주 그 목사님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 찬양, 또 우리 진행하는 분들이 아주 감동을 주고 눈물도 나게 하고 웃음도 나게 하는 그런 걸 들으면

0: 힐링이 되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괜히 은혜스러워서 아주 찬양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아주 사랑하고 더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의 작은 기도와 물질의 봉사가 이 방송을 제작하고 만드는데 도움이 됐다는데 상당한 자긍심이 있고요. 이렇게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고 할 때 저는 그냥 아내 먼저, 아들, 딸 먼저, 손자 먼저, 우리 가족부터 했어요. 제일 쉬워요. 우리 그 손자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태어나서 바로 100일 때 했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이 방송을 들으면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전파 선교사가 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해해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 내가 어떤 내 것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아도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아버지가 내 앞으로 등기내주면 내 집이잖아요.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면 내 방송국이에요. 내 방송이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1: 극동방송은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울고 웃으며 여러분과 함께 삶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극동방송의 가족이 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과 생명을 전해주십시오.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용은 삐삐치니 윤재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묶어놓았던 습관과 고집, 편견, 판단 등이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가실 새로운 세계, 질서, 그리고 사랑으로 나아갈 힘을 얻길 소망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오늘 내용은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47장 하늘이 푸르고

0: 공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은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오라고 해야 오고 가라고 해야 가고 앉아도 되느냐고 묻고 나서 앉습니다. 상대의 신호를 읽습니다. 분위기를 살핍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이 기준입니다. 오지 말라 해도 오고 가지 말라 해도 가고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더 합니다.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움직입니다. 상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놓치면 안 되는 절대적인 타이밍이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예약해 두었지만 10분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대기자가 탑승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알게 됩니다. 그 10분이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었음을. 같은 10분이 어떤 날은 기회를 잃게 하고 어떤 날은 생명을 지키게 합니다. 교통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를 무시하며 달릴 때 우리는 나는 괜찮겠지 하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사고는 예고 없이 방심한 순간 찾아옵니다. 빨간불을 무시하면 달리는 그 순간 내 인생뿐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호를 지키는 사람을 비웃는 이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느리게 가? 왜 저렇게 답답하게 멈춰 있어? 그러나 안전은 속도가 아니라 순서에서 나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물면 머물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떠났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출발 신호가 있었습니다.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이 기준이었습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는 정해진 출발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가 울리기 전에 뛰쳐나가면 실격이고 너무 늦게 출발하면 승패는 이미 기울어져 버립니다. 정확한 순간에 움직이는 것, 그것이 실력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정교해도 자기 신호가 아니면 멈추어야 합니다. 내가 답답하고 먼저 뛰어나가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조급함입니다. 반대로 신호가 울렸는데도 머뭇거리면 그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불신일 수 있습니다. 성경 잠언 16

0: 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내 계획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걸음은 하나님의 인도에 달려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먼저 움직이는 것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빠름에 익숙합니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실행하고 빨리 결과를 보려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지금이 아니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지금이다라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이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 신호를 분별하는 자리입니다. 빨리 움직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를 듣는 자리입니다.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먼저 뛰어도 안 되고 늦게 움직여도 안 되는 자리입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삶은 사고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호를 기다리는 삶은 길을 엽니다. 오늘 당신의 신호등은 빨간불입니까? 파란불입니까? 아니면 노란불입니까? 당신은 어떤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신호를 무시하며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인생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분주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은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인지 아니면 내가 일하는 시간인지를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에 주님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 교회를 섬기시는 최원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8235번님, 기도에 대한 말씀 마음에 잔잔히 다가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들어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예배되도록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마 중고등학교 어머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등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핸드폰만 하고 있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 때만 나오고 그 외에는 잘 안 나오죠, 아이들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제가 집안에 그냥 극동방송을 틀어놓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아이들이 말씀에 그냥 찬양에 살짝씩 조금씩 이렇게 젖어드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어느 분의 간증처럼 극동방송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까. 아이들의 사춘기 시기. 사실은 참 짧은 시기인데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시기.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틈이 많이 벌어지는 시기. 그리고 사고와 사건이 제일 많은 시기. 그 시기에 그래도 아이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감사하고 동구성을 틀어놓으면 항상 예배인 거예요. 저희 집이 성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막 싫어하지 않고 많이 반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도 감사하고.
1: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전파 선교사로 세워주세요. 그 삶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한 달에 10,000원으로 방송 1분을 책임지는 전파 선교사로 우리 자녀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참 주인, 참 부모는 바로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열왕기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남아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 50명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요단 강가에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져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 둘둘 말더니 그것으로 강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강물 사이로 드러난 마른 땅 위로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의 두 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지 못하면 받지 못할 것이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가며 얘기하고 있을 때에 불전차와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여. 엘리야는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너무 슬퍼서 자기 옷을 두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요단 강가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으로 강물을 치며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가 강물을 치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엘리사가 그 갈라진 곳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예언자의 무리가 엘리사를 지켜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영이 지금은 엘리사 위에 있도다. 그들은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힘센 사람 50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서 당신의 선생님을 찾게 하십시오. 어쩌면 여호와의 영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다가 산이나 골짜기에 떨어뜨렸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보내지 마시오. 그러나 예언자의 무리가 하도 졸라대는 바람에 엘리사는 그 사람들을 보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언자의 무리 50명을 보내어 3일 동안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머무르고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왔을 때 엘리사는 그것 보시오,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도 보시듯이 이 성은 살기 좋은 곳이지만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열매가 익지 못하고 곧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세 대접에 소금을 담아오시오. 사람들이 소금을 담아왔습니다. 엘리사가 샘이 솟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뿌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이 물을 고치니 지금부터는 이 물 때문에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물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엘리사가 말한 것과 같이 그 물은 오늘날까지도 깨끗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로 가는 길에 어린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 엘리사를 놀려대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이 대머리야, 가거라 이 대머리야. 엘리사가 몸을 돌려 그들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암곰 두 마리가 숲에서 나와 어린아이 42명을 찢어 죽였습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는 해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람 왕은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요람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으나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바알을 위해 세운 돌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도록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모압 왕 매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죽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요람 왕은 사마리아에 나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요람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모압 왕이 우리를 반역했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과 싸우러 가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기꺼이 왕과 함께 싸우러 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하나이고 내 군인들과 내 말들은 왕의 군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이 물었습니다. 어느 길로 모압을 치러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요람이 대답했습니다.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은 에돔 왕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7일 동안 행군하던 중에 군인들과 짐승들이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 사람들에게 넘겨주시려고 부르셨나 보다. 여호사밧이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여호와의 예언자는 없습니까? 예언자가 있으면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엘리야를 섬겼던 그의 제자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왕의 부모님의 예언자들에게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부르시더니 우리를 모압 사람들에게 넘겨주려 하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유다의 왕 여호사밧만 여기에 없었어도 나는 왕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왕에게 관심을 두지도 않았을 것이오.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시오.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이 검은 고를 타자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골짜기에 도랑을 여러 개 파라고 말씀하셨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희는 바람이 부는 것도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할 것이나 이 골짜기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와 너희가 기르는 가축과 짐승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하오. 여호와께서 왕들이 모압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오. 왕들은 성벽이 있는 굳건한 성과 모든 중요한 성을 멸망시킬 것이오. 모든 좋은 나무를 넘어뜨릴 것이며 모든 우물도 못쓰게 만들 것이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기름진 들을 돌무더기로 만들 것이오. 이튿날 아침 제물을 바칠 때에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모든 모압 백성들은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나이가 된 사람은 다 모여서 국경에 줄을 지어 섰습니다. 이튿날 아침 모압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를 비추고 있었는데 건너편 물이 피처럼 붉게 보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다. 왕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죽인 것이 틀림없다. 모압 사람들이여 가자. 물건들을 빼앗으러 가자.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어나 모압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도망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땅까지 쳐들어가 그들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의 성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기름진 들에 돌을 던져 돌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우물도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나무를 넘어뜨렸습니다. 오직 길하래 새성에만 돌성벽이 남아있었는데 물매를 든 사람들이 그곳마저 점령했습니다. 모압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칼을 쓰는 군인 700명을 이끌고 에돔왕이 있는 쪽을 뚫고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조차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모압왕은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성벽 위에서 자기 신에게 태워드리는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향한 맹렬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그곳을 떠나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예언자의 무리에 속한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종인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아시듯이 내 남편은 여호와를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죽자 빚쟁이가 찾아와 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소? 당신 집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오. 여자가 말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시오.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시오. 그리고 당신은 두 아들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시오. 그런 다음 빌려온 항아리마다 기름을 부어 채워지는 대로 옮겨놓으시오. 그 여자는 엘리사 앞에서 물러난 뒤 아들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들이 빈 그릇만 가져오면 여자가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게 되자 여자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그릇을 가져오너라.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릇이 더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엘리사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사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으시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남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오.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귀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엘리사에게 자기 집에서 머물며 음식을 먹으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고 갔습니다.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 집 앞으로 자주 지나다니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붕 위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그 방에 엘리사를 위해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등잔대를 들여놓읍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우리 집에 들를 때마다 그 방에서 묵어갈 수 있게 합시다. 어느 날 엘리사가 그 여자의 집에 와서 그 방에 들어가 쉬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수넴 여자를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과 함께 살고 있으니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자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게하시가 대답했습니다. 저 여자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자를 불러오너라. 게하시가 다시 여자를 부르자 여자가 문간에 와서 섰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것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여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 여자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임신하여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가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곡식을 거두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자기 아버지 앞에서 외쳤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아버지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거라. 종이 그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낮 12시까지 어머니 무릎 위에 누워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이 쓰는 침대에 눕혀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여자가 자기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세요.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와야겠어요. 여자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왜 오늘 그에게 가려하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여자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여자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에게 말했습니다. 나귀를 몰아라. 내가 말하기 전에는 늦추지 마라. 그리하여 여자는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는 멀리서 여자가 오는 모습을 보고 자기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저기를 보아라. 수넴 여자가 오고 있구나. 달려가 여자를 맞이하여라.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남편도 안녕하시고 아이도 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아라.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다들 잘 있습니다. 그러더니 여자가 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와서 그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여자를 떼어놓으려 하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여자가 큰 슬픔에 빠져 있다.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나에게 숨기시고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아들을 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길을 떠날 채비를 하여라.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서둘러 떠나라. 가다가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 마라. 누가 인사를 하더라도 대꾸하지 마라.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게하시가 먼저 가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소리도 내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게하시가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요. 티노 세갈이라는 현대미술가의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참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보통의 미술관과는 달리 벽에 그린 그림 하나 또 조각상 하나 없는 텅 빈 공간이 전시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대신요, 미술관 곳곳에는 작가의 의도를 몸으로 표현하는 해석자들이 관람객들 사이에 섞여 있었죠. 누가 작가인지, 누가 해석자인지, 누가 관객인지 알 수 없는 묘한 어우러짐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는데요. 음악으로 그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그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하면서요. 그들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그 순간 미술관에서 느껴지는 감정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전시를 경험하면서 문득 기쁘더라고요. 가슴 벅찬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세계적인 현대미술가의 작품의 한 부분이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요. 그런데요, 그 뿌듯함 끝에 나는 이미 우리 하나님

님의 걸작품인데 아무리 세계적이지만 사람이 기획한 전시의 일부분이 된 것도 기분 좋은 일인데 이미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고 지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 또 인간관계 우리의 감정, 꿈, 일상의 모든 것이 작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활동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와 그림의 하늘의 축복으로 모닝브레이즈 문을 열겠습니다.

0: how great you are.
1: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빈야드 뮤직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걸작품 이야기하면서 모닝프레즈 시작했는데요. 걸작품의 가치는 작품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가 보다는 그 작품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었는가에 따라 결정될 때가 많죠. 우리 삶을 보면요. 때로는 깨진 조각 같고 또 색칠하다만 미완성 작품일 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지만요.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현대 미술가인 티노 세갈의 작품의 주인공은 아니어도요. 이미 여러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작품 속의 주인공이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내 산소망 데이비드 밴드의 음원으로 함께 하시고요. 너는 내 것이라 박종호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소프라노 최종원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토브 워십의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빚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작품이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피아노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플레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동자는 엄청난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안과 의사들은 우리의 눈동자가 자동으로 조절된다고 말하는데요. 가령 사람의 눈에 먼지나 모래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려고 하면 어느새 눈꺼풀이 감겨 눈동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런 작용이 가능한 것은 눈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구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사람의 눈에는 자그마치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 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그 무엇이라도 우리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것을 눈동자가 감지하고 눈꺼풀의 지시에 자동으로 감겨 보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열악한 환경과 위기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항상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앉아서 천리를 본다는 신비의 눈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이 감춰진 숨은 동기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악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판의 자료가 되고 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한없는 위안이 됩니다. 우리의 위안과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내어 맡기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가 떠오른다면 그 방법대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이 방법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아예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가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곤 하는데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결하려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 최후의 히든 카드로 하나님을 남겨놓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우선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복잡한 과정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결과를 열매로 주십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과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20편입니다.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길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

그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닭과 독수리는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폭풍이 몰려오면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숨을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는데요. 그대로 태풍 가운데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 안전지대로 향한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폭풍을 만날 때 사람들도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자신의 몸을 먼저 숨기는 닭형 인간, 그리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담대하게 대처하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항상 독수리형 인간이겠죠. 반대로 시련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인생 여정에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그치질 않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 다시 쓰여집니다. 서양 속담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서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전했던 겁니다. 모진 바람과

일을 이겨내며 자란 나무는 좋은 목재가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나약한 달걀에서 강한 독수리로 바꿔놓는데요.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빚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고 이를 통해 더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실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당신과 의견이 같지 않거나 불편하게 여기는 권력과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을이나 도시나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 생각되는 몇몇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최선의 이익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걱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그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촉구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안팎으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위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진정한 평안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수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획한 말의 뒷발 힘줄을 끊었는데요. 말 뒷발의 힘줄은 말이 순간적으로 힘을 내어 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육인데 이것을 끊었다는 것은 바로 말이 뛸 수 있는 힘의 근원을 끊어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힘줄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모인 가나안의 수많은 군사들의 힘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나온 가나안 족속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학식 등 나름대로 의지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죠.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말 뒷발의 힘줄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힘줄을 잡고 의지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이스라엘의 왕좌에까지 앉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자신의 능력이며 자신에게 힘을 공급하는 힘줄임을 고백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내 힘줄이 될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힘의 방해를 뛰어넘는 무적의 존재입니다. 그분은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만왕의 왕, 불멸의 존재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을 소유한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만나 매주일 이 시간에는 대흥 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로 믿음으로 풍성해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0: 어린아이는 작은 것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사탕 하나만 줘도 좋아하고요. 조그만 것만 주어도 풍성해지고 감사하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서는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두 분날의 주일에 여러분들이 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한 가정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풍성할 수 있을까? 이유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하지요. 오늘 성가대에 찬양한 것처럼 당신은 아름다우신 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보실 때에 아름다운 꽃처럼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귀한 가정도 어린아이들이 작은 것 하나에도 풍성해지는 것처럼 풍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믿음으로 풍성해지는 가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귀한 가정이 믿음으로 풍성해질 수 있을까? 첫 번째,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는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0: 당시의 사람들은 옷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귀족인지 노예인지 평민인지. 그래서 당시에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옷이냐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눈치채셨나요?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냐면 예수를 옷 입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의 성품을 옷 입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2절 앞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0: 예, 본문을 좀 띄워놓으시고요. 세 가지를 중요한 걸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사. 예,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한 존재인 것을 아는 거죠. 두 번째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받으셨대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받는 자처럼. 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귀하신 성품을 옷 입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귀한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가정이 된다는 것은요, 월급을 더 많이 받고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존재가 교회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풍성한 가정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택하셨나요? 아니요.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우리를 칭의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는

0: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0: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풍성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받아주신 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 저와 여러분의 귀한 가정이 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과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세상의 어떤 기준, 세상의 어떤 정의로 우리는 판단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러기에 우리의 기준은 누구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지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이 풍성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가정이 이 시간에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한 가정이요, 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함께 하시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정이 믿음으로 풍성해지는 가정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특징이 있으신가요? 어떤 집에 갔더니요, 목사님 우리 집은요 부식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엄청 많이 먹어요. 우리는요 많이 먹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특징이 있으신가요?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가정에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0: 아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이것이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가정의 특징입니다.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또 그 피차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원어대로 읽으면 이런 겁니다. 용납은요,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을 참고 받아들이는 것, 이거를 용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신가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해코지하는 사람들, 또 가정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가족에게 상처를 입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용납은 뭐냐면,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내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을 먼저 참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용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가정은 어떠신가요? 서로가 용납하는 가정이신가요? 아니면 죽어도 용납 못하는 가정이신가요? 우리의 가정에 문제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같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없지요. 때로는 상처의 말을 남기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가정은 용납하라는 걸 압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참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는 뭔가요? 용서의 원어적인 뜻은 이런 겁니다. 그들이 한 잘못을 참고 잊어버리는 것. 용서는 더 어렵네요. 잊어버리는 거랍니다.

0: 여러분 혹시 우리 가족에게 가족 안에서 상처를 받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예, 용납하고 아, 그래 참아야지.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용서는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저는 여자분들을 보면 우리 엄마들을 보면 참 위대하세요. 아이를 낳고 나서 죽을 것 같이 아이를 낳으셨다면서요. 그런데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또 아이를 가지세요. 그리고 또 결심한대요. 다시는 애 낳지 말아야지. 그런데요, 또 금방 잊어버리신대요. 여자분들은요, 그 잊어버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나 봐요. 용서는 무엇이냐면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참고 받아들이는 용납이 있고, 용서는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0: 여러분, 이 본문은 어디에서 나오는 본문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주기도문 끝에 하신 말씀이 용서에 관한 말씀이세요.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끝에 이 용서를 말씀하실까?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대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생각이죠. 때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의 가정이 지옥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될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땅 위에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이고요. 하나는 뭘까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세우신 것이 가정을 세우셨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기도를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용서할 수 없다면 이 기도를 아무리 우리가 드리고 있어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이 이 말씀처럼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잊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지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7번쯤 용서하면 됩니까? 베드로는요, 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끝까지 용서하시라는 겁니다. 끝까지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마음에 두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귀한 가정이요.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대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귀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많이 힘든데 오늘 본문은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0: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0: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거는요, 온전하게 하는 띠이다. 이런 얘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참 어렵지. 용납하려고 하면 마음이 아주 답답하고 힘이 들지. 그런데 그 용납할 뿐만 아니라 용서함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렵지. 그래서 이것을 완전하게 묶을 수 있는 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한테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100살 된 어르신도 150살이 된 어르신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아이죠. 영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영원한 삶을 사시는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두 살 된 아이도 아이 꽃이고요. 일흔이 돼도 하나님 보시기에 꽃이고요. 100살이 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꽃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 있도록 이것을 묶을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묶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잊어버릴 수 있는 끈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이 아침에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우리 풍성해질 수 있는 가정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이 있으신가요? 감사가 있으신가요? 감사할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무엇이 많다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 때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면 이 아침에 감사하게 되지요. 내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하나님 나를 보실 때 꽃으로 보신다는 것을 믿어지면 이 아침에 그것이 감사가 되지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감사가 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0: 15절과 16절에는요, 끊임없이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거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찬송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것은 너희 속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지나온 것들이 참으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만 더 연장할 수 있으면 했던 그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아까 목사님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들이 있고요. 여전히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은 올라가고 있어도 여전히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기를

0: 너희 안에 평강이 거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평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면서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지요. 우리 가정에 여전히 눈물도 있지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어쩌면 하나님 창조하신 그 제일 먼저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대로 만드신 그 가정이 때로는 지옥이 되기도 경험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문제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때리고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것들을 경험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눈물이 어려움이 기도의 제목이 무릎 꿇을 수 있으므로 감사가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에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0: 본문을 띄워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으로,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보여지고 우리가 성경책을 주일날 끼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성경은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렌 켈러를 아시나요? 이 사람은 중증 장애를 갖고 있었죠. 눈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몸도 성치 않고요. 말도 하지 못하고요. 아마도 지금에 태어났어도 이 땅을 살아가기 힘들었을 때 그 옛날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글을 배우고 그리고 그가 글을 쓰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헬렌 켈러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의 노년에 3일만 하나님 내가 볼 수 있다면,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 혹시 앞이 안 보이시는, 한 번도 이 땅을 본 적이 없다면 눈을 뜨게 하면 여러분은 3일 동안 뭘 하고 싶으신가요?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날 나는 나를 가르쳐주신 설리반 선생님을 얼굴을 자세히 바라볼 거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그 많은 자연들,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자연들을 내 눈 속에 다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며 하루를 지낼 거다. 두 번째 날 아침에 떠오르는 그 일출의 놀라운 영광을 나는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박물관에 가서 또 미술관에 가서 거기에 걸려있는 모든 것들을 내 눈에 기억하고 싶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별을 보고 싶다. 세 번째 날 아침이 되어서 출근하는 그 사람들의 건강한 모습, 그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0: 보고 저녁이 되면 도시에 켜져 있는 네온 사인을 내 눈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 저녁에 감사하며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요, 평생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죠. 근데 그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리반 선생님으로 통해서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가 경험하게 되고, 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상.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고 얘기하세요. 이 세 가지 3일 동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경험하고 있는 그 일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3일만, 아니 하루만 더 나에게 볼 수 있었으면,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아침에 신선한 공기와 좋은 하루를 주신 이 시간에 우리 눈에 보이고 있던 모든 것들이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것, 어쩌면 그것을 보면서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이 아침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오늘도 이 예배당을 돌아서 나가면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침에 예배당에 오시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감사가 있다면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무릎 꿇으시고, 그리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귀하신 천국이 되게 하시는 은혜, 귀한 복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가정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천국이 되게 하시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가정이 예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성품이 예수를 담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5월 귀한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릎 꿇을 때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감사의 귀한 제목들이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복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대흥 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흥 침례교회 지역번호 042-525-8881번, 525국에 888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대전극동방송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5

0: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허주윤 학생의 아빠 허성호입니다. 제 나이 50인생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의 시작과 함께 귀여운 딸 자식을 마음껏 공부시키며 미래를 꿈꾸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북한에서 아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밤마다 듣곤 하던 극동방송이 있어 저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과 용기를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만은 배움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싶어 탈북의 길을 택했지만 탈북 과정과 남한에서의 삶은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부모의 의무를 다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적은 금액이 아닌 자녀의 학자금 마련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딸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너무나 놀랍고 기뻐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학자금 마련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받은 모든 사랑과 은혜는 다시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저희의 삶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 마음을 전합니다. 허성호 올림.
1: 북한에서 숨죽이며 몰래 들었던 작은 전파. 그 전파로 지금은 대한민국의 한 가정에서 자녀의 미래를 세우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와 전파 선교 헌금은 바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절망에서 일어서며 한 청년이 다시 꿈을 꾸게 되는 그 자리,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극동방송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사랑이 만든 통로를 통해 오늘도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사역에 동행하실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 우물정 9330,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거나 042-828-9330,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주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참으로 사람답게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는 주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신앙의 은혜에서 비롯된다고 보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합시다. 이것이 선한 의지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이지요. 이번 주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절 후 일곱째 주일이고요.

예전 색은 이번 주까지 흰색을 쓰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시편 47편, 요한복음 17장,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17일 오늘 주일에 김순애 권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6년 5월 17일은 독립운동가로 교육자였던 김순애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신 날입니다. 황해도 장현 출생으로 서울의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초량학교 교사로 근무했지요. 1915년 만주를 거쳐 중국 남경으로 건너가 중화명덕여자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해 김규식과 결혼했고 1919년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을 청원하기 위해 프랑스로 가자 민족의 골기를 호소 하기 위해 일시 귀국합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다시 중국으로 가서 1919년 7월 상하이에 대한애국부유회를 조직해 활동했고요. 8.15 광복대까지 김규식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1946년 정신여자 중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유경 사업에 전념하다가 1976년 5월 17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5월 17일 주일에 감리교 감독을 지내신 김종필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태어나신 김종필 목사님은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개성과 평양 지방에서 목회하다가 일제 탄압으로 중국으로 망명합니다. 중국에서 북경 한국인 교장으로 일했고 해방 뒤 고국으로 돌아와 이화여대 교수를 지내셨는데요. 김종필 목사님은 1958년 감리교 제8대 감독으로 취임해 교육자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김종필 목사님이 1978년 5월 17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에는 신곡으로 유명한 이태리의 시인 단테가 태어난 기록이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761년 전인 1265년 5월 18일에 이태리 피렌체에서 단테가 태어났는데요. 젊은 시절에 피렌체 공화국 정치에 깊이 관여했는데 이때 단테는 정의감으로 일관된 정치 자세를 가졌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에 몰려 고향에서 추방당합니다. 오랜 기간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 계속 집필을 하게 되죠. 단테의 대표작은 신곡인데 신곡은 이 유랑 생활 속에서 단테의 영적 체험을 옮긴 것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5월 18일 월요일에 위대한 문학가 주홍 글씨를 쓴 나다니엘 호돈이 세상을 떠난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2년 전인 1864년 5월 18일에 나다니엘 호돈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엄격한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나서 작가가 됐고 청교도 사상을 바탕으로 죄의 문제를 깊이 파헤치는 그런 작품을 여러 편 쓴 작가였습니다. 대표작 주홍글씨는 도덕적 죄악에 빠진 인간의 내면을 세밀하게 묘사한 소설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단편소설 큰 바위 얼굴도 나다니엘 호돈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같은 날 5월 18일 월요일에 오긍선 박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인 1963년 5월 18일 우리나라의 두 번째 의학 박사인 오긍선 박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오긍선 박사님은 의학자로 교육가로 그리고 사회사학과로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이죠. 공주 출생인데 1900년 세례를 받고 이듬해 배제학당을 마치자 도미해서 켄터키주 센트럴 대학에서 물리와 화학을 전공했고 1909년 루이스빌 의과대학 졸업과 동시에 의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1912년 세브란스 의과 전문대학 교수 겸 의사로 있다가
1921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를 거쳐 부교장으로 있으면서 다시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피부학을 연구합니다. 1931년 경성 양로원을 설립하고 1934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장이 취임했습니다. 한편 8.15 광복 후에는 전국사회사업연맹 이사장, 1952년 한국사회사업연합회 회장으로서 사회사업 분야에도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인 1963년 5월 18일은 우리나라 두 번째 의학 박사인 오긍선 박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에는 월드비전의 전신 한국세계기독교선명회가 조직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인 1953년 5월 20일에 한국세계기독교선명회가 조직됐습니다. 보통 줄여서 선명회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아동복지사업, 문화사업, 선교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을 비롯한 세계의 굶주린 이웃들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월드비전의 전신 한국세계기독교선명회가 1953년 5월 20일에 조직됐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에는 경찰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5월 21일 우리나라에서 경찰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날 조향록 목사님을 비롯한 18명의 목사님들이 서울시 경찰국장으로부터 경목 위촉을 받아 경찰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경목은 경찰 위촉 목사를 줄임말이죠. 우리나라 경찰 선교는 몇몇 목사님들이 개인 자격으로 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해 선교 활동을 펴는 것에서 시작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당시 내무부 차관이었던 김득황 장로님이 경찰 선교의 필요성을 깨달아 경목을 위촉했던 것이죠. 경목 위촉에 이어서 경목실의 직제가 제정되고 교회와 경찰중앙협의회가 조직됩니다. 그리고 1974년 2월에는 경찰관 모두를 신자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전국 경찰 신자화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경찰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 바로 1966년 5월 21일이었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에는 김창준 목사님이 출생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인 1888년 5월 23일에 독립운동가로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던 김창준 목사님께서 출생하셨습니다. 김창준 목사님은 평안남도 강서군 중산면에서 태어나셨는데 3.1운동 때 기독교 대표로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925년 5월 동지 37명을 이끌고 한북 영성 주재소를 습격해 일본 경찰 4명을 죽이고 전선을 절단하는 등 한북 일대를 뒤흔들어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뒤에 체포돼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평양형무소에서 복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김창준 목사님이 1888년 5월 23일에 출생하셨습니다. 이 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마치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아, 제가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뭐 돈도 띄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좀 도와준다고 아빠 모르게 이제 대출을 받아준 거예요. 그게 좀 화근이 돼서 지금 이제 가정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죽으려고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산에를 올라가서 이제 죽으려고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그 라디오를 그 옆에다 끼고 방송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 올라가시면서. 네, 그때 보니까 이제 그 하느님 그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갔다가 차마 뛰어내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울고 있는데 이제 아들 전화가 오고 그것도 거래처 갔다가 죽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제 마무리 좀 해놓고. 아, 그러다가 차를 이제 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원래 그 라디오 방송 자체를 안 들어요. 그냥 음악 나오면 틀고 그냥 이러는데 뭘 잘못 건드렸는데 그똥 방송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엄청 울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그똥 방송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송은 아예 안 듣고 그냥 아침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습관이 하나가 생긴 게 그 이후로 차를 타서 기도를

0: 소소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너무 감사하게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 부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새 생명 같아요.
1: 누군가는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습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손길이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뻗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기도와 헌금으로 우리가 미처 갈 수 없는 곳곳까지 복음이 흘러가 누군가의 생명줄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줄을 던지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거나 04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금화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위로를 원하고, 더 큰 만족을 찾고,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의 것으로는 잠시 채워지는 것 같아도 다시 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